완벽한 이상사회 무릉도원을 꿈꾸었는데요.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릉도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이내 그만두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마침내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도현명은 자신이 원하는 건 부귀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저 날 좋은 때 홀로 산과 들판을 거닐고 밭에 풀을 뽑거나 언덕에 올라 시도 읊조리고 맑은 물 흐르는 곳에서 시를 지으면서 자연의 조화를 따르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산책길 첫 곡 골랐습니다.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인데요. 곽태규의 피리, 송인길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의 음악이었죠.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피리, 송인길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도연명의 유명한 시 귀거래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도연명은 육조시대 가장 중요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차례 관직에 나아갔지만 마침내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 회의가 잃었고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더 이상 관직에 머물기가 싫었는데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쓴 작품이 유명한 귀거래사입니다. 저 멀리에서 집 대문과 처마가 보이자 급한 마음에 뛰어갔는데요. 아이들이 대문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해졌지만 뜰의 나뭇가지만 바라보아도 웃음이 나온다 하는 내용도 귀거래사에 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부귀가 아니라 그저 날 좋을 때 홀로 산과 들판을 거닐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언덕에 올라 시도 읊조리고 맑은 물 흐르는 곳에서 시도 짓고 그러면서 자연의 조화를 따르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 건데요. 오늘만큼은 우리도 도연명 같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말이라서 오늘 귀거래사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감상하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해식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해식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국악관현악곡 해동신곡,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 가야금과 플룻의 이중주 춤터, 검고독주 술대굿,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이해식 작곡의 국악관현악곡 해동신곡 준비했습니다. 곡 제목의 해동은 바로 우리나라를 뜻하는데요. 한국의 새로운 음악이란 뜻에서 해동신곡이란 제목을 취했습니다. 작곡자는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악관현악의 웅장함과 섬세함을 일정한 메시지와 함께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음악의 민속성, 토속성에 기반한 우리의 정서를 녹여내고 있는데요. 곡은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태동, 시작의 울림, 제2장 성장과 갈등, 제3장 해원의 노래, 화해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국악관현악곡 해동신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해동 신곡 제1장 태동 시작의 울림 제2장 성장과 갈등 제3장 해원의 노래 화해와 미래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9년 제5회 대한민국 음악제의 국악연주회 때에 초연됐는데요. 당시에 국립국악원이 여러 단위로 나뉘지 않은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무렵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이해식에게 1979년 제5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입니다. 금파람 제목이 무슨 의미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금은 가야금을 뜻하고요. 파람은 바람을 말합니다. 작곡가는 가야금이 일으키는 바람을 생각하면서 그 제목을 취했습니다. 이 곡은 박자가 난해한 편에 속하고요. 연주 기법도 쉽지 않은 곡입니다. 특히 경기도당굿에 쓰이는 무악장단을 많이 도입했는데요. 특히 오박의 터벌림 장단과 진쇠 장단이 주목됩니다. 이 작곡가가 남긴 작곡 노트에 이 곡의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18줄 하모닉스, 왼손으로 소리를 내면서 두 손을 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테크닉, 다섯 손가락의 핑거링, 불규칙한 박절로 배치된 진쇠 장단, 그것이 빈틈없이 짜여진 장고와의 어우름, 관습을 벗어난 스트레스, 이런 수법들이 금파람의 아티큘레이션을 지극히 까다롭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작곡 노트에 보이듯이 이 곡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음악이지만 가야금 연주자들의 숙련된 기법으로 이를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18분 가까운 연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곡은 장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원템포의 곡이라 섬세한 연주가 중요한 그런 음악입니다.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 듣겠습니다. 조수연의 18연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 들으셨는데요. 조수연의 18연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이지영 가야금 독주회 때에 이지영의 위촉 작품으로서 이지영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춤터입니다. 유난히 춤을 좋아하고 아꼈던 작곡가 이해식에게 춤과 관련된 음악은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작곡자의 말에도 춤은 이미 원시시대에 완성된 가장 오래된 인간사의 하나이다. 나는 춤에서 나의 생명을 확인하며 작품을 끌어내며 힘을 얻는다. 춤은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내 작품의 샘이다.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작품의 샘이란 표현이 의미심장한데요. 곡을 들어보시면 작곡자가 남긴 그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실 겁니다. 춤터라는 제목은 어디에서 취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극장의 무대 앞에 있는 원형 혹은 반원형의 공간을 오케스트라라고 불렀는데요. 작곡자는 바로 그 전통에서 춤터라는 제목을 취했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주로 관현악단이란 뜻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리스 시대에는 합창과 무용을 위한 공연 공간이란 의미로도 썼습니다. 작곡자는 바로 그 점을 생각하면서 춤터라는 제목을 취했고요. 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춤터란 제를 행하던 곳, 굿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 곡은 미녀 신고산 타령을 무용 조곡 형식으로 변주해서 만들었는데요. 신고산 타령의 선율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를 가해서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융해되도록 표현했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과 플룻을 위한 이중주 춤터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김희숙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희식 작곡의 18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춤터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김희숙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 제36회 KBS FM 국악 무대 위촉 작품으로 초연된 곡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이해식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술대굿 준비했습니다. 술대굿의 술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에 오른손에 쥐는 도구를 말하고요. 굿은 우리 문화의 원형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이 곡이 어떻게 펼쳐질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 곡은 술대로 연주하는 검은고 6줄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기존의 검은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주법과 음향을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곡을 연주할 때는 개방현을 기존의 음정과 다르게 임종, 남녀, 남녀음으로 각각 조율하도록 해서 장 2도의 음정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매력을 곡 전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선율 면에서는 이 곡에 굿이란 이름을 붙인 만큼 향토적인 색채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국적인 정서가 잘 융합해서 신선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곡은 전체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악장은 임종평조와 고선계면조가 섞인 주제의 선율이 변주돼 나오는데요. 다시 황종평조로 전조된 후에 남녀계면조로 마치게 됩니다. 제2악장은 개방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요. 이 역시 빈번한 전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주 평조로 시작해서 응종 계면조, 황종 계면조, 임종 평조, 태주 계면조, 태주 평조의 전조 과정을 거칩니다. 끝부분에서 1악장의 주제 선율을 재현하면서 1악장과 같은 남녀 계면조로 마무리하면서 통일성을 추구했습니다. 제3악장은 이 작품의 제목 술대굿을 표현한 악장인데요. 술대의 새로운 주법을 구사합니다. 검고 술대로 마치 무속장단을 치듯 신명나게 악기를 두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드릴 때에는 왼손으로는 제6현을 튕기고요. 그와 동시에 오른손 술대로는 검은고의 여러 부분을 두드립니다. 쉽지 않은 주법이지만 검고라는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내서 연주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이희식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술대의 굿 들으셨는데요. 허윤정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요구하면서 검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특히 사막장에서 술대로 마치 구슬하듯 악기를 두드리는 부분, 비비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검은고로 낼수 있는 특별한 소리였죠. 새로운 주법으로 신선하게 전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9년에 있었던 검고 역사 축제 때 초연된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이해식은 영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는데요. 여러 음악 현장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만난 음악을 자신의 음악적 자원으로 활용했고요. 특히 춤과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춤을 배우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한 춤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작품이 대략 150여 편에 달하는데요. 지난 2020년 9월에 타계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이해식의 음악 네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인데요. 이 음악들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전해드리는 코너 다음 주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아쟁, 태평소, 장구 이렇게 석대 악기가 펼치는 소리놀음입니다. 이 음악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펼치는 소리놀음 한판의 음악인데요. 이 중에 박종선과 이태백 두 분이 사제지간입니다. 제자는 아쟁을 하고 스승은 아쟁 대신 태평소를 맡았습니다. 박종선 명인이 아쟁의 명인이지만 태평소에도 일가를 이루고 있어서 오늘 태평소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김덕수의 장구가 함께 하는데요. 아쟁, 태평소, 장구, 소리놀음 들려드립니다.

세 분이 펼치는 음악적 조화가 빛이 났는데요. 아쟁, 태평소, 장구, 소리누름이었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풍년가 들려드립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풍년가 감상하셨는데요.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무와 꽃과 바람의 조화로 하루하루가 참 좋은데요. 요즘엔 빨간 장미꽃이 한참이라서 장미꽃이 핀 풍경을 만나면 가던 발길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달마다 철마다 우리를 붙드는 자연이 아름다워 참 좋은데요. 오늘 이 자연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다. 친구가 너 참 대범하더라 하고 추켜세우면 그 친구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대범한 행동을 한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대범함과 함께 나약함과 소심함도 분명 들어있다. 이규환의 사랑도 분석이 되나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내 안의 진짜 모습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죠. 먼 거리가 있죠. 남이 바라는 모습에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같은 곳을 바라보다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가끔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순간들 있습니다. 뭐 사실 가끔이 아니죠.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어른으로 보이고 싶고 또 때로는 좀 완벽해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린 종종 진짜 내 모습보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이런 고민을 깊이 해보신 분과 함께합니다. K-웨딩을 해부하는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을 쓴 이소연 작가 모시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

0302,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듣고 여기저기 나눠주실 분들 또는 어머 놓쳤다 하시는 분들 다시 듣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고영렬의 이룰 수 없는 듣고 바로 코너로 갈게요.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K-웨딩을 해부하는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글 쓰신 이소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2024년에 만났으니까 벌써 2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어요.
1: 맞아요.
0: 네. 우리 이소연 작가님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으로 함께 걷는 길에 와주셨고, 그때 들려주신 얘기가 그 전에는 사실 너무 많은 옷을 샀었다.
1: 맞아요.
0: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 이 모든 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1: 맞아요.
0: 네. 그러면은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그 전에 너무 많은 결혼식에 갔었나요?
1: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0: 네.
1: 왜냐면 제가 사실 이 결혼식이란 주제를 다루기로 결심한 게
0: 네.
1: 주말마다 청첩장 모임, 결혼식, 청첩장 모임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막상 축하해주러 가면 되게 기쁘고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0: 그죠?
1: 거죠.
0: 네.
1: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피곤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이것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0: 네.
1: 이 주제를 좀 이렇게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0: 네.
1: 싶습니다.
0: 근데 이 주제를 먼저 선택해서 책을 쓰려고 하시는 와중에 결혼하게 되신 거죠?
1: 맞아요.
0: 아니, 제가 생각해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나도 결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봤거든요. 아니, 조사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1: 아.
0: 네, 만나고 있었는데 조사하다가 결혼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1: 사실은 처음에는 책 제목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의 연장선처럼
0: 네?
1: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로 하려고 할 정도로
0: 네.
1: 아, 결혼식 너무 싫어. 너무 피곤해.
0: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1: 네, 맞아요.
0: 결혼식은 너무 피곤하다.
1: 네.
0: 네.
1: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약속만 하고
0: 네.
1: 둘이 잘 살자.
0: 네, 네.
1: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례도 찾아보고 애초에 얘가 왜 이렇게 성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둘이 약속을 해야 하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90%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의례로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냥 좀 그래서 일반적인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좀
0: 네.
1: 작은 규모의 또 저의 여러 이런 까다로운 기준들을 내세운
0: 네.
1: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재밌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또 결혼식 자체를 뭐 저만의 방식으로 하게 된 그런 결론을 다다랐습니다.
0: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다들. 근데 우리 작가님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다 보니 조금 재밌는 면도 있고 또 아기보다 책이 먼저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냥 제 생각에 남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의례 이런 게 요즘 연애로 따지면 오늘부터 1일 같은 건가요? 결혼식이라는 게?
1: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에게 혈연으로 주어졌던 가족에서
0: 네.
1: 벗어나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엄청 큰 통과 의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걸 사실은 축복하는 게 당연하고
0: 네.
1: 그걸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소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을 것들을 일부러 하면서 축하를 하는 게 그 식의 의미였다고 해요.
0: 소를 잡는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네, 그래서요.
1: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특이성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식인 건 맞는데
0: 네.
1: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식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꼭 소비만 있는 것이 아닌데
0: 네.
1: 다 결제, 소비,
0: 네.
1: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 네. 옵션도 추가하고 이렇게 계속

0: 계속 소비와 결제로만 이루어진 식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좀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게 점점 산업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 예식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결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미 준비한 패키지의 선택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웨딩을 시작할 때 그런 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서
1: 네.
0: 이 전체적인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때 주어지는 옵션이 A, B, C가
1: 네.
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선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촬영 안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진 게 A 스튜디오 갈래? B 스튜디오 갈래?
1: 그렇죠.
0: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럼 A를 갈까? 그럼 A를 가면 또 야간 씬을 추가할래? 뭐 노을 씬을 추가할래? 이런 걸로 계속 소비 옵션으로만 선택지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들도 처음에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분명히 저처럼 아,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보자.
1: 간소하게 해야지.
0: 다른 사람들 하듯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그걸 엄청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1: 그렇죠.
0: 플래너랑 같이 하면 필연적으로
1: 네.
0: 소비만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 게다가 그분들이 왜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걸 추가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생기고 다들 요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랑 신부가 와야 될것 같은데.
0: 맞아요. 너무 정확한 게
1: 네.
0: 제가 직접 들어본 멘트가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아, 이건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나요?
1: 네.
0: 라고 했을 때, 아, 안한 신부가 없긴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되게, 내가 좀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교묘한 게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이런 거 하시면 신부님들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큰데, 마치 이걸 결제해주지 않으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남편에게 지우고 여성 신부에게는 이걸 결제해주는 만큼 이 사람이 널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입을 하더라고요.
1: 그쵸. 그리고 처음엔 다들 망설이시는데 하고 나면 다들 만족하세요. 이러면, 내가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이걸 몰랐구나. 역시 경험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 악의 굴레에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1: 우리가 산업에는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0: 네.
1: 워낙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때 뭐에 가장 신경을 쓰셨어요?
0: 사실 저는 제가 전 책도 이번 책도 계속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번 결혼식에서도 이날만큼은 좀 소비랑 낭비가 좀덜 되면
1: 네.
0: 좋겠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엄청 발품을 팔아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꽃이 되게 화려한데 대부분 수입꽃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좀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 국내에 산 꽃이 탄소 배출이나 폐기물 같은 거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찾기가. 그래서 아예 안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려다가도 아,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나중에 무슨 뭐 어떤 이렇게 계약상에 위반이 돼서 왜냐면 패키지 자체가 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되 뭐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됐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원수를 적게 하고 출결 관리를 그날 아침까지도 신경 썼거든요. 근데 보통 신부들이 정신이 없어서
1: 그렇죠.
0: 그런 거 관리를 못 한단
1: 네.
0: 말이죠. 저는 아침까지도 오는 거 봤지 안 오면 이거 미리 말해.
1: 취소해야 돼.
0: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떠놓기 전에 미리 보관하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데
1: 네.
0: 아니면 다 버려지니까 이제
1: 그쵸.
0: 저는 아침에 그게 생각 때문에 출석 관리를 한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환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좀 부담했던 그런 의무였던 것 같고
1: 네.
0: 그게 또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왜 근데 이제 그 패키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기본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옵션이 있고 요즘에 우리 식당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먹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1: 뭐 요게 기본인데 여기다가 뭐뭐뭐뭐를 할래. 이렇게
0: 맞아요.
1: 약간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한. 네. 근데 이게 기

0: 일본 패키지라는 게 막상 보면 아 역시 전문 영어로 뽀대가 안 나는 거구나 기본은 뭔가 추가를 했어야만 되는구나 뭔가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개입해서 좀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게좀덜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1: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취재차 박람회 같은 데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봤을 때, 패키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3총사가 있는데, 그 플래너분이 보여주신 사진은 기본 패키지가 아닐 확률이 99.9%인 거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노을신 같은 보통은 신부들이 이게 추가금이 따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5시에서 7시가 되면 추가금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 추가금, 그리고 뭐 옵션, 옷을 갈아입을 때 들어가는 옵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삼총사로 불리는 스팀의 패키지에서 가지를 치고 여러 가지 또 옵션이 생기는데 요새는 이제 가장 또 악명 높은 게 펄레라고.
0: 그게 뭐예요?
1: 그 퍼스트웨어, 얼리 체크인, 레이트 아웃.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도 다른 신부들이 한 번도 안 입고 처음 제가 게시한 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건또 추가 비용을 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옵션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강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선택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계속 그렇게 이제 빌드업을 해서 신랑 신부를 가장 많은 아름다운 소비가 되도록 몰아가는 게 있고 이게 또 아이러니한 점은 플래너 입장에서 인생이 한 번뿐인데 다 부부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신랑 신부도 이게 뭔가 상술이라기보단 아
0: 진짜 같죠.
1: 그래 우리가 한 번인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산업의 문제가 드러나기보단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신랑 신부는 결혼 한번 하면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로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패키지의 규모와 가격이 더 커지고 이게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라가면 더 예뻐 보이는 걸 소비하게 되는데 그건 보통 기본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상품을 계속 교묘하게 더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 노을신 이런 거 이제는 디지털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도. 그리고
1: 맞아요.
0: 지금 제 생각에는 결혼이 평생에 한 번뿐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그냥 사진을 찍어. 뭐 아니면은 우리는 오늘 이번에 한 다음에 10주년 때한번더할 거고 뭐 20주년에 한번더할 거야. 이러면은 그때는 좀 다르게 할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막한 번을 막 엄청나게 크게 한다기보다 그렇게 좀
1: 맞아요.
0: 요긴 좀 귀엽게 해보고 다음에 요거 우리 또 해볼 거고 뭐 아예 이렇게 좀그
1: 단계별로.
0: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을 바꿔주면 어떨까?
1: 맞아요. 제가 그 단계별로 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축하할지를 또 이렇게 단계별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 그리고 우리 10년의 목표는 요건데, 그 다음 10년째는 조금 요걸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으쌰으쌰를 하고.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이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와, 이 행사를 준비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예비 신부가 되는 이 예비 신부의 역할 속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갑자기 이제 이 포커싱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인데 예신이 되면 생기는 일 중에 일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결혼을 준비하며 두 번째 웨딩 박람회 상담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이미 첫 번째 웨딩 박람회에서 내 번호를 넘겼다가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신부님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하는 전화가 오던 때였기 때문에 나는 예비 남편의 번호를 기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 문제를 두고 싸움이 일었다. 예비 남편이 신혼집이 될 후보 매물을 살펴보고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나는 그것을 돌아볼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싸움은 격렬했다. 상상해보라.

웨딩 산업을 비판하겠다며 처음에는 심지어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가제까지 붙여 책을 쓰고 있던 내가 신부님이 되어버렸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기 싫었겠는가?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혼식 준비라는 것을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시작을 축하해 주려고 자신의 귀한 시간과 돈을 지불할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부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나도 이런 드레스를 입고 저런 사진을 찍고 싶다 라는 감정이 들 때마다 괜히 불에라도 데인 것처럼 과격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0: 왜 그래요?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예를 들면 나 옷을 사지 않기로 했는데 저 옷은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우, 나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1: 맞아요.
0: 네. 근데 제가 지금 느낌에는 그래도 고집을 너무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밸런스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적 생각을 했었지만 또 손님도 잘 대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고집 불통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서 참 좋은데 싸움은 왜 하신 거예요?
1: 아, 그게 맞아요. 이게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0: 네.
1: 행사니까 또 가족, 친지, 친구 이런 분들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저만 좋겠다고 생각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작정 친환경적인 결정만 하려는 것을 좀 이렇게 저지했고, 저는 그게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에피소드였던 것은 저는 이제 보통의 예비 신부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하기 싫었는데, 이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신부님 이거 고르셔야 된다. 나중에는 결국 플래너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여러 옵션들을 다 신부에게 주어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왜 이런 옵션들을 다 여성이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이 하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삿짐을 찾아본다거나,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결혼 준비 과정을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싸우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한 케이스는 그 신부분에게 모든 그 권한을 다 넘긴 거예요. 결제, 뭐 선택, 모든 것을. 그래서 싸움이 없었대요. 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모든 날이 식을 진행하듯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9박 10일 내내 싸웠다는
0: 그쵸.
1: 거예요.
0: 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 사실. 내가 참은 거야.
1: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그날만을 위해서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다 해. 이게 되게 사랑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할 싸움은 건강하게 천천히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0: 네.
1: 들더라고요.
0: 내가 그날까지는 참는다. 이랬던 걸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 의사결정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결혼식을 잘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결정 과정도 서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갈등도 맞춰가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걸또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게 이미 이제 결혼의 시작인 거잖아요. 왜냐면
1: 맞아요.
0: 결혼하면 당연히 싸움이 있지 왜 없겠어요.
1: 그쵸, 그쵸.
0: 네, 근데 그 전에 연애 만약에 싸워보지 않으면 연애할 땐다 맞춰주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땐 참고 있었어 이렇게 될수 있는데 네, 이제
1: 맞아요.
0: 준비를 하면서 이제 특히 결정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화가 났을 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면 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걸좀 배우는 과정이
1: 맞아요.
0: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뭐 인생에 한 번뿐 아니면 신부가

0: 이런 말들 때문에 잘못 사실은 결정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이 사실은 옷도 좋아하시는 편이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어머 나는 웨딩드레스 결정을 못해서 결혼을 못하겠다. 너무 이쁜 게 많은데 10개 다 입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 개를 골라? 10번 해야 되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사지도 않을 거고 원래 이제 그 네,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0: 맞아요.
1: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0: 일단 처음에는 제가 그런 유혹에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를 과대평가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환경을 내가 더 중시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예쁜 드레스가 너무 많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요. 뭐 예를 들어 세 벌만 입어보는데 5만 원이라면 10벌을 입어보는데 10만 원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입어볼수록 가격이 저렴하고 네. 그러면 내가 왜 안 입어봐? 하면서 이제 입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식을 좀 가정집 같은 되게 하우스 웨딩으로 작게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드레스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여야 했는데 화려한 막 비즈, 막 어깨에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걸 욕심내고 티아라도 써보고 싶다. 전혀 티아라가 안 어울리는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욕심들이 막 생겨나는 걸 보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레퍼런스를 찾아본다라는 핑계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다 지우고 그냥 내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 중고로 5만 원짜리 하나 그냥 사서 4만 원에 식 끝나자마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격대가 그렇다 보니까 엄청 화려한 드레스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히려 저의 선택지를 눈앞에서 제거하니까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눈앞에 있는 한 너무 예쁘고 너무 싸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유혹에 쉽게 휘말렸던 것 같아요.
1: 네. 맨 처음부터 범주를 딱 요거 안에서 이렇게 정하는 게 오히려
0: 네.
1: 도움이 될 수 있었다.
0: 네.
1: 그러면 뭐 좀 그 예비 신부가 되면서부터 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들?
0: 네. 네
1: 그런 것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친구들 그게 결혼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되게 피곤하셨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일단 초대를 받는 모임, 청첩장 모임이라고 요새는 이름이 붙어서 청모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청모가 이제 초대되는 순간 아 그럼 일단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축의금은 최소 얼마나 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또 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돼보니까 신부도 이게 마냥 아 내가 고마운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1: 네.
0: 얘 사줬나? 얘 어떻게 뭐 어디로 예약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정말 무슨 회사의 매니저처럼 이걸 관리하고
1: 네.
0: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 저도 또 초대를 한 친구도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자리가
1: 네.
0: 이제 청첩장 모임이 된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책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이 청모라는 단어가 사용된 지 10년이 안 됐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꽤 최근에 문화고 네. 코로나19를 이제 접하고 이제 극복하면서 이 청첩장 모임 문화가 더 커졌거든요.
1: 이거 엑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0: 엑셀의 효율화로 이렇게 된 네.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금액대부터 정말 말 그대로 다 착착착 가계부처럼 남다 보니까 이제 신랑 신부도 하객들을 대할 때 마냥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하기보단
1: 네.
0: 이게 아무래도
1: 금액을 계산적인
0: 네,
1: 어떤
0: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청첩장 모임 외에도 브라이덜 샤워라는
1: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0: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파티인데 옛날에는 뭐 남편 같은 경우는 총각 파티
1: 네.
0: 이렇게 있었는데 브라이덜 샤워라고 이제 2000년대 미국 드라마 뭐 프렌즈 같은
1: 네.
0: 드라마에서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샴페인 터트리고 하는 그 파티가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특이하게 한국만의 고유한 또 문화가 생겼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드레스를 입고
1: 네.
0: 뭐 이렇게 화려하게

0: 친구들끼리 파티를 해줘야 되는. 근데 문제는 이 파티가 4명이면 첫 번째 1명 친구 해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이 굴러가게 네. 되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당연히 있고 네. 또 선물도 준비해야 돼요. 네. 금액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게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축복이 비처럼 내린다고 해서 네. 이게 샤워, 플라워 샤워, 네. 브라이덜 샤워,
1: 베이비 샤워.
0: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축복이 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금액과 결제가
1: 돈이, 네. 돈이 비처럼 빠져나가는. 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요? 그래도 신부들에게 가장 유혹이 큰 거는 웨딩드레스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웨딩드레스와 프로포즈?
1: 네. 요즘에 또 프로포즈를 해야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게 프로포즈가 말 그대로 제안한다라는 건데 네. 우리는 사실 모든 결혼이 다 합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 식 한 달 전쯤에 프로포즈를 하는 게 이제 국룰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경이 보이는 호텔을 빌려서 어떤 굉장히 비싼 백이나 액세서리를 구비해두는 게 프로포즈가 됐고 그거에 대한 로망이 신부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1: 전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냥 결혼식을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고 촬영, 유튜브 촬영으로 해가지고 그냥 링크만 보낸다.
0: 맞아요.
1: 그것도 경제 부담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하게 가시는 것도 이게 번잡하니까.
0: 맞아요.
1: 청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이 준비 과정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이게 2024년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대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든다라고 하는데 그 신혼집 비용을 빼더라도 이제 한 3-4천만 원, 최근에는 4-5천만 원 정도가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들고 그리고 이제 식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1: 지금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하객을 기꺼이 오세요라고 초대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인 거죠.
1: 아니 옛날에는 한 분 초대하면은 온 가족 일요일이니까 온 가족이 나들이 가는 김에 애들 셋이랑 같이 잠깐 들러서 축하하고 밥 먹고 갈 때도 있었지.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0: 큰일 나죠. 그건 거의 커뮤니티에 난리가 날 거예요. 축의를 얼마 했는데 몇 명이 왔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오늘날 그 축의금과 그리고 식대 요 산업 구조인 것 같고 제가 또 책을 내고 나서도 지표가 바뀐 게 있더라고요.
1: 뭔가요?
0: 제가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강남 기준, 서울 강남 기준으로 식대 중간값이 8만 원대였어요. 그것도 많이 높죠.
1: 사실 지금 턱 떨어진 거 보세요. 네네.
0: 근데 4월에 9만 원대가 최초 돌파됐거든요.
1: 네.
0: 이 말은 어떤 하객이 10만 원을 내면 만 원만 신랑 신부에게 돌아간다.
1: 축의금이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청첩장 모임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 원조차도 안 남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이게 뭔가 돈을 벌고 뭐 더 쓰고의 개념이 아니라 축의금의 원래 본질은 두 사람의 축하를 이제 온전히 응원하는 마음에서 보탬이 되고자 주는 돈이었는데 이게 신랑 신부 주머니를 거치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그날 결제를 하게 되는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객을 그렇게 사실 온 가족이 와서 축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식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명이 더 올까 둘이 올까 전전긍긍하게 된 거죠.
1: 아니 예전에는 어떡하지 못 가서 미안해 봉투만 전할 때 이렇게 죄책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 되게 괜찮은데? 아, 나 봉투만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나 이번 주 결혼식인데 어떡하나 네. 막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이제 강남이 유난히 높은 거고 네네. 전국 평균은 아직 중간값 6만 원대라고 네. 하는데 이게 그 마음의 부담이 하객들에게 가는 것도 너무 네. 안타까운 네. 일이죠. 그래서 온전히 축하하는 마음만 잘 전달이 된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1: 뭐 우리 100세 시대라 저 5번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유경의 해금 연주 The Wedding.

배유경의 해금 연주 더 웨딩 들으셨고요.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K웨딩을 해부하는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을 쓰신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공동체가 무너진 자리에 뿌리를 내린 자본 중에 일부분 듣겠습니다.

책을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나의 결혼식 준비에 한참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 아빠에게 이렇게 서러움을 성토했다. 아빠, 결혼식 준비하기 싫어 죽겠어. 다 의미 없어. 왜? 그래도 재밌지 않냐? 재미는 무슨,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야. 엄마 아빠는 결혼할 때는 아빠 친구들이 온종일 버스 타고 걷고 이동해서 엄마 집까지 갔어. 한파리 하려고. 요새는 그런 것 안 하잖아? 그럼 번거로울 게 뭐 있어. 돈만 내면 다 알아서 해주고 아주 편하지. 아빠, 그거야. 그게 싫다는 거야.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돈만 내면 다 해준다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아빠와 나는 둘이 마주앉아 한국 결혼식의 변천사를 들춰보기에 이르렀다. 나의 주장대로 오늘날 성대한 결혼식은 다 사치이

0: 생기기만 한 것일까? 과거에 비해 현대의 것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만약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날 결혼식에 이토록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을 미리 밝혀두자면 문제는 결혼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틈새에 자본이 파고든 방식이다.
1: 저 항상 그렇게 느껴요. 뭐든지 자본이 파고들면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거나.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에 살지만 자본이

0: 맞아요. 그리고 자보는 너무 일을 잘해서
1: 너무 잘합니다.
0: 마치 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1: 네.
0: 때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정신 차려보면 사실 아닌.
1: 네.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고 머리도 너무 좋아요, 자본이.
0: 맞아요.
1: 그래도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의 변천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런 거는 오히려 참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0: 맞아요.
1: 네.
0: 제가 이제 아, 현대의 것이 좀 문제인가라고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었는데 파고드니 자본이라는 이제 범인이
1: 네.
0: 있었고 그게 사실 한파리를 할 때에도 그게 마냥 좋았냐? 그러면 그 안에 자본이 새어 들어갔을 때에는 그 함을 어떤 이제 예물예단으로 채워 넣는지 그리고 포장을 어떤 걸로 하는지 이런 게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1: 네.
0: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 건 좋고 오늘 건안 좋고 이게 아니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례 아니면 행사를 하더라도 자본이 그 안에서 의미를 가져가고 흡수한다면 그게 문제가 됐던 거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한파리를 하면서도 때로는 아, 한팔로 갔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0: 에,
1: 사람들이 얘기하기
0: 맞아요.
1: 시작하면 지고 가고 준비하고 이게 갑자기 퇴색 되는
0: 맞아요.
1: 거죠.
0: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이 그 의미를 오히려 더 훼손하고,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보면서, 아, 이게 자본이 침투했을 때 생기는 문제였고, 다만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웨딩 중개업, 플래너라는 어떤 엄청난 대형 회사가 그 힘과 돈을 쥐게 됐고, 그 안에서 신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작가님은 작가님만의 뭐 의미 있는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사례에서 조금 뭐 간소하게 또 얼마든지 예쁘게 할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몇개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일단 저는 제 결혼식이 좀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기준을 가지려고 했었다 보니까 친구들도 제가 하도 평소 이러고 다니는 걸 아니까 이제 되게 너다운 결혼식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사실 제가 다녔던 결혼식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1: 네.
0: 그래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그 되게 명랑하고 발랄한 친구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페이스 왁싱, 이렇게 뭐 제모를 하거나
1: 네.
0: 되게 사실 평소에 그 친구 되게 털털해서 메이크업도 안 하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그냥 내가 알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1: 네.
0: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가니까 결국에 그 친구가 못 참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야 됐는데 거기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옆에 그냥 서서 그
1: 같이.
0: 손님들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되게 혼쭐 나요. 그 이모님한테. 왜냐하면 드레스가 망가지고 이렇게 훼손되기 쉬우니까. 근데 그 친구가 비록 이제 예비 신부로서 주어진 그런 크고 작은 업무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의 성격답게 결혼식에서 하객들을 되게 환대하고 맞이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제 신부들이 보통 이렇게 팔을 위로 올리지 마라. 너무 크게 웃지 마라. 이런 지령들을 받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까 좀 아, 되게 그 친구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할머니의 할머니의 드레스를 물려 입은
1: 네.
0: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 인터뷰 중에서도 할머니의 드레스랑 반지를 이제 물려받아서 식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비용은 말할 것도 없죠.
1: 그렇죠.
0: 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드레스를 보면서 그 손님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1: 이거 나 알아. 이렇게.
0: 할머니가 이거 입으셔서 정말 예뻤지 하면서 이제 뭐 이모 할머니 이모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오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방식은 말을 얹을 구석이
1: 네.
0: 없거든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드레스도 완벽, 메이크업도 완벽, 뭔가 뭐 예를 들어 이모 할머니가 되는 분이 온다고 했을 때 박수 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 네.

0: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산이 남은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그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아 되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그런 결혼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 그러네요. 왜냐면 그 이제 만약에 제가 이모 할머니라면 사실 그렇게 조카 손주를 뭐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0: 그렇죠.
1: 그래도 결혼한다니까 이제 내가 한번 가서 봐야지. 그냥 그게 아니라 어머 우리 조카 손주가 우리 엄마 옷을 입고
0: 그쵸.
1: 결혼을 한다니 나 그거 아직도 그 사진에서 본 게 생각나고 그쵸. 가서 보니까 어머머 우리 엄마가 입었을 때는 이랬는데 사진 속에서
0: 맞아요.
1: 우리 조카 손주가 살짝 우리 엄마를 닮은 것도 같고 뭐 막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물 예단 같은 경우도 정말 수천만 원에 가깝게 신랑 신부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뭐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집안의 어떤 그런 요소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사실 제일 소중한 보석이고
1: 그쵸.
0: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꼭 돈을 주고 사야만 그것이 귀중한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나다운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1: 일단 이 책은 뭐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과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0: 네.
1: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책을 벌써 뭐 생각해 놓은 제목이 있나요?
0: 네, 친구들이 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리즈
1: 네.
0: 계속 해주면 안 되냐.
1: 네. 네.
0: 이제 이 요청을 한 친구들이 사실 네. 저보다 먼저 결혼을
1: 그렇죠.
0: 한 친구들이에요. 다음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 이 3종 세트.
1: 그렇죠.
0: 무조건 다뤄야 된다.
1: 네, 왜냐면 거기에도 지금 자본이 파고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도 또 신혼여행
1: 네.
0: 여기서부터 있고 또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1: 네.
0: 뭐 조리 뭐 보험 조리원 도우미 이런 것들도 다 돈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1: 네.
0: 그게 저는 소비의 그 관습이 무서운 게 계속해서 소비하는 방식으로만 우리 삶을 살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임신, 출산, 육아를 넘어서 무궁무진하게 있지 않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1: 근데 그게 다 패키지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0: 네.
1: 근데 그 패키지보다 내가 필요한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ABC 중에
0: 맞아요.
1: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남편과 싸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작업이 있어요. 이제 카페에 가서 그런 거 고르는 게 아니라 딱 쓰는 거야 종이에. 예를 들어 저는 1번 나는 좀 친환경적이면 좋겠어.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한테 이제 유도신문 하듯이 너 한번 너 자신을 돌이켜봐. 2번 3번은 뭐야. 너도 분명히 하객도 잘 대하고 싶고 가족도 잘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보니까 2번, 3번도 1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도 한번 써봐. 이 기준이 뭐였으면 좋겠어? 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좀 합의안을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준이 식을 하는 데에서의 기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사결정도 다 그 기준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 사실 중요한데
1: 네.
0: 신랑 신부들이 다 플래너 앞에서 그 옵션을 선택하는 데만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싸움일 수밖에 없고
1: 네.
0: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그걸 결정할 때 사실은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서로
0: 그쵸.
1: 공유하고 그게 이제 알게 되면 모든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사실은 알고 이해하고 결혼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살짝 이렇게 드려본 인터뷰분들이 있는데
1: 네.
0: 그분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네.
0: 몰랐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기준을 가치관을 같이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1: 네. 우리 작가님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리즈를 쓰실지도 모르지만 아기는 낳기로 했습니다. 책으로 우리가 다음에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소연 작가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놀이터에 연지곤지 꼭두각시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곳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곳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 모실게요. 함께 걷는 길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떠나지 않고도 가보는 길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도 여행이 되는 것들이 있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뭐가 그런가요? 누군가는 책장 속에 꽂힌 낡은 소설책을 펼칠 때, 또 누군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쫓을 때 그 신비로운 여행을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 곳까지 또 가장 깊은 곳까지 데려다 주는 건 결국 음악이 아닐까요? 눈을 감으면 어느새 푸른 대나무 숲에 가 닿기도 하고 굽이치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걷기도 하죠. 악기들이 빚어내는 선율을 이정표 삼아서 걷다 보면 어느덧 일상의 고단함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한낮의 여행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을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안내할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조문영의 가야금 연주로 따오기 첫 곡으로 듣고 오셨어요. 오늘 여는 말에서 음악은 떠나지 않고도 하는 여행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발끈을 조여매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싸지 않아도 그냥 라디오 주파수 하나에 내 마음을 싣기만 하면 되니까요. 가끔은 창밖에 똑같은 풍경 위로 음악이라는 창을 하나 더 덧대어 보는 거죠. 그러면 청아한 피리소리 하나에 어느새 파란 바닷가에 서 있기도 할 테고요. 묵직한 검은고 울림을 따라서 그리운 고향의 골목길을 다시 걷기도 할 테죠. 방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복잡한 생각들이 씻은 듯 사라지는 건 순식간에 우리를 먼 곳까지 데려다주는 음악의 힘 덕분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복잡한 시장 한복판이어도, 정체된 도로 위여도 상관없어요. 잠시 일상의 문을 닫고 선율이 그려주는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마음만 내면 충분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여행. 여러분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되어줄 기분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연주로 시간여행 전해드리죠.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연주로 시간 여행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류인혜의 비설거지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비가 오기 전 마당을 정리하는 비설거지처럼요.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마치고 느끼는 그 홀가분한 마음을 담은 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신풍류가 만나실 텐데요. 자연과 전통의 아름다운 울림 속에서 희망과 영혼의 소리를 노래하는 새로운 풍류를 노래한 곡 만나보시죠. 김민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김민정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신풍류가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스트링의 연주곡 준비해봤습니다. 길고 낙을 소재로 한 음악인데요. 비팅 로드 감상하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갑자기 내리는 비는 언제나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한창 바쁜 농사철에는 부지깽이도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마당에 널어놓은 것들이 많을 때 소나기가 내리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밖에 일 나갔던 식구들도 뛰어들어와서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열어놓은 장독 뚜껑을 덮고 빨래를 걷고 땔감으로 쓰려고 늘어놓은 젖은 생나물을 한아름씩 안아서 부엌해드리고 마당에 쌓아놓은 것들에는 비닐을 씌웠다. 소풍날에 비가 올까 걱정하듯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무엇보다 좋은 날씨를 빌었다. 시집가는 날 등창이 난다고 무슨 심술이 났는지 계속 봄 날씨처럼 따뜻하게 막다가 졸업식 날 비가 오셨다. 목에까지 차 있는 습한 기운이 하늘까지 닿았는가 보았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어려운 고비 때마다 마음에 쌓여온 서러움을 내리는 비가 대신한다. 졸업식 날 비가 내려서 그런지 생각해보니 공부하던 7년 내내 비를 맞고 있었던 기분이 든다. 방송대학교의 특성상 혼자 하는 공부에 익숙해져야 되지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 친구 한 사람 없이 짐작으로만 길을 찾아서 걸어왔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기에 적정기에 포기해버린 학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작가라는 전문적 직업을 가진 사람답게 공부를 많이 한 어머니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대학에 가면 나도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진작 말을 했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 두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자 나이 든 사람이 공부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선택했다. 두 번째, 자칫 남편의 와병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자신을 위한 예방책으로 공부를 택했다. 다행히 10년쯤 예정한 일정이 3년이나 앞당겨졌기에 마음이 가볍다. 처음에는 성적표에 F자 표시가 참 부담스럽더니 차츰 독학의 진지함이 몸에 배이자 성적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알아간다는 사실에 만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늙어서 공부한다는 것이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니나 부끄러운 노릇도 아니기에 당당히 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주변의 몇 사람들을 동창으로 만들기도 했다. 시작한 일은 마땅히 결과를 이루니 이제 문학사의 자격이 주어졌다. 학사모 위에 우산을 쓰고 모든 희비를 마무리하듯 사진을 찍어 졸업의 기념으로 남긴다. 이제는 마음 젖을 필요가 없을까? 비설거지를 끝낸 가뿐함이다.

쪽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저기 저 먼 산을 옮긴다고 하니 그를 보는 딱한 시선들이 우공을 만류하는디

우공이산 전해드렸어요. 이곤호의 노래 올담의 연주였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우공이 결국 뜻을 이룬다는 말이죠. 우공을 젊은 예술가로, 산을 예술에 빗대서 남들이 보기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마침내

뜻을 이루겠다는 올담의 음악적 색깔을 입혀 완성한 곡 우공이산 함께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류인혜의 비설거지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다 끝내지 못해서 좀 눅눅하게 남아있는 비설거지 같은 일들이 하나쯤은 있죠. 류인혜 작가에게는 그것이 아마 배움에 대한 갈증이었나 봐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픈 남편을 돌보며 자칫 무너질 수 있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7년의 공부. 홀로 길을 찾으면서 비를 맞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이었겠지만 결국은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 한 장이 그간의 모든 서러움을 씻어준 것 같죠? 사실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끝까지 해내는 일이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문학사라는 당당한 이름을 얻기까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해보게 돼요. 혹시 지금 인생의 비를 맞으면서 홀로 견디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비가 그치고 마당을 깨끗이 정리할 그 가뿐한 날을 떠올려봐도 좋겠어요. 류인혜의 수필, 비설거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온 환한 햇살이 더없는 평화로움과 설렘을 안겨주는 그런 아침의 모습을 그린 연주곡 준비했어요. 놀이터의 연주로 아침 향기 전해드릴게요.

놀이터의 연주로 아침 향기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강강술래인데요. 손에 손을 잡고 쉴 새 없이 돌고 돌면 봄이 포근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다시 찾아온다는 봄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아몬드의 노래와 연주로 강강술래 듣고 옵니다.

강강술래 듣고 오셨는데요. 아몬드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맑고 깨끗한 단소와 생황, 또 힘찬 검은고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송구여 지곡 만나보시죠. 오병옥의 단소와 생황,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보편적 예술단의 연주로 7채 서곡 2부 첫 곡으로 함께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동남풍인데요. 동부민요의 경쾌하면서도 쓸쓸하고 또 웅장함을 담은 곡입니다. 이용원의 피리,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로 동남풍 전해드려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음반은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입니다. 내일은 온 세상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우리 시대의 가장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소리 인연을 만나볼까 해요.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은 박범훈 작곡가의 소리 인연 40년을 기념해서 기획된 방대한 연작 시리즈 가운데 하나예요. 불교 음악의 정수만을 모은 달마를 위한 소리 시리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낸 박범훈 작곡가는 참 대단한 분이죠. 국악 작곡가 1세대로서 우리 국악의 현대화를 이끈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중앙대학교 총장부터 국책 자문까지 평생을 국악의 길에 헌신해온 분인데요. 무엇보다 큰 선물은 멀게만 느껴지던 불교 음악을 우리 삶 가까이로 데려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거예요. 1989년 예불을 시작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수많은 찬불가들이 박범훈 작곡가의 손끝에서 피어났거든요. 불교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을 만큼 깊은 사유를 담고 있어서일까요? 그의 음악은 종교를 넘어 우리네 보편적인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줍니다. 오늘 그 첫 곡으로 무상계 준비했어요. 흔히 영가를 떠나보낼 때 듣는 엄숙한 연불로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건 선종의 해능 스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의 핵심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승의 짐 훌훌 벗고 고이 가소 정든님아 사바 고행 괴로움 일랑 한강물에 띄우고 떠나는 사람에게는 안식을 남은 이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김성녀의 목소리 중앙대학교 음악극과 제자들의 맑은 합창으로 무상계 감상해 보시죠.

김성녀의 노래로 무상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두 곡은 연달아 들려드릴 텐데요. 정완영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찬미의 나라, 그리고 목정배 교수의 노랫말이 담긴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입니다. 박범훈 작곡가의 선율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주인공, 바로 예인 김성녀 선생이죠. 그녀를 수식하는 말은 참 많아요. 배우, 국악인, 교수, 그리고 예술감독까지. 국악부터 현대극까지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만능 예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편 손진책 연출가와 함께 마당놀이라는 우리만의 장르를 탄생시켜서 30년 넘게 무대를 지켜온 열정, 그리고 국립창극단 시절 창극의 파격적인 변신을 이끌었던 그 도전정신이 찬불가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어머니처럼 포근하고요. 때로는 수행자처럼 단단해서 우리 마음속에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부처님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깨달음을 담은 찬미의 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서름을 웃음으로 바꾸길 염원하는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두 곡 들으실 텐데요. 김성녀의 노래예요.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찬불가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고 있는 찬불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데요. 찬불가는 말 그대로 부처님과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인데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깊은 울림이 있어요. 욕망에 가득 찬 우리 중생들에게 속박의 굴레를 벗고 자유로운 천지에 머물게 하는 힘이 실려 있거든요. 신라시대의 향가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도둑을 참회시켰던 것처럼 진심을 담은 찬불가는 우리 삶의 이변을 바로잡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음반은 불교적 정서를 가장 깊이 있게 풀어내는 목정배 교수의 시가 박범훈 교수의 선율과 만나서 그 조화가 더욱더 돋보이죠. 이번에 함께 할 곡은 류종민 작시의 귀거래입니다. 가야지, 가야지. 그대 짐 벗어놓고 왔던 곳으로 가야지. 살같이 빠른 세상 함 속에 넣어 가야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잠시 이 선율에 다 내려놓고 구름처럼 자유롭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보라는 비움의 노래입니다. 김성녀의 노래로 귀거래 듣고 오시죠.

김성녀의 노래로 귀걸이 듣고 오셨어요. 본래 내가 왔던 그 평온한 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주변의 작은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죠? 이제는 목정배 교수의 시에 선율을 얹은 연잎바람으로 그 마음의 시선을 옮겨볼까 해요. 연잎 사이로 비껴간 바람은 어디로 흘러 가 없는 보살의 눈빛 되랴. 노랫말이 참 아름답죠? 바람 한 점조차 보살의 자비로운 눈빛으로 느껴지는 그 숭고한 찰나를 노래하고 있어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연주가 더해져서 마치 새벽 산사의 고요한 마루에 앉아 인등을 바라보는 듯한 평온함을 선물해 줄 겁니다. 김성녀의 노래로 연잎바람 감상해 보시죠.

연잎바람 감상하셨는데요. 김성녀의 노래로 전해드렸어요. 고요한 새벽 공기 속을 걷는 듯한 그런 여운이 길게 남는 곡이었습니다. 이 깊은 울림은 국악 현대화의 기수 박범훈 작곡가의 치열한 구도자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그는 우리 국악의 뿌리가 불교 음악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고 박물관에 갇힌 소리가 아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살아있는 찬불가를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며 보여준 장엄한 서사가 오늘 이 음반 안에서도 풍성하게 살아 숨쉬고 있죠. 이제 한 장의 음반, 오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 목정배 작시, 박범훈 작곡의 거룩한 손입니다. 척박한 언덕 위에서 단비를 기다리는 민들레처럼 삶에 지친 우리를 자비로 적셔주는 따뜻한 손길을 찬탄하는 노래예요. 여기 살아온 모든 중생 누가 남이랴. 우린 결애지.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결국 하나라는 이 울림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환한 연등 하나를 밝혀줄 것만 같습니다. 김성녀 선생의 절창으로 거룩한 손 감상해 보시죠.

김성녀의 노래로 거룩한 손 감상하셨어요. 묵은 마음을 맑게 씻어보는 시간,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박범훈과 김성녀. 이렇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두 거장이 오랜 세월 소리 인연으로 빚어낸 기록, 김성녀의 찬불가 첫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박범훈 작곡가가 정성껏 쌓아올린 선율의 탑 위에 김성녀 선생이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은 노래들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죠. 종교가 있든 없든 진심을 담은 소리는 이토록 커다란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이 음반의 두 번째 책장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보다 조금 더 깊은 환희와 자비의 세계를 담은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의 결을 따라가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박범훈의 음악세계 달마를 위한 소리 7집 김성녀의 찬불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잡이니 해탈이니 하는 단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우리 엄마의 뒷모습이나 툴툴대면서도 분리수거해주는 자녀의 손길에 이미 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등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는 살아있는 부처인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고생 많았어. 사랑해. 이런 말들이 어쩌면 가장 큰 공덕이 될지도 몰라요. 연꽃 향기만큼이나 웃음꽃 가득한 토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칭찬보다 비판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선사시대 인간은 위험을 예민하게 감지해야 생존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지금까지도 이런 생존 본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듣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주 내내 신경 쓰였던 한마디가 있다면 나를 되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요. 아니면 툭 던져버리시죠. 주말은 짧고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1월 땅에 진진바라 듣고 황희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0: 1월 땅에 진진바라 듣고 왔습니다. 구이사구님께서요 오프닝 멘트 듣고 마음 상하는 말은 한쪽 귀를 활짝 열고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한 귀로 흘려야지 해도요 흘려지지 않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듣게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도 예쁜 마음을 먹어보아요. 5월 23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지난 시간에 만든 향피리 소스를 바탕으로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AI와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연상호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죠.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버릇이라고 하는데요. 말할 때 무심코 얼굴을 만진다거나 책상에서 집중할 때 펜을 돌린다거나 이런 것도 버릇 중 하나죠. 여러분은 어떤 버릇이 있으세요? 저는 뭐 큰 버릇은 없고 별거 없지만 밥 먹을 때 가끔 뭐 양손을 쓴다던가 혹은 평소에 다리를 꼬고 자주 앉는다거나 아, 머그잔을 들 때요. 그 커피숍에서 머그잔 들 때 있잖아요. 왼손으로 잡는 버릇이 있습니다. 카페 가면요.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머그잔을 쥐잖아요. 그럼 오른손에 입을 많이 대니까요. 전 또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왼쪽으로 잡아야지 했던 게 습관과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버릇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나의 버릇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버릇이 있는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툭 터지는 김밤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오뉴월의 사철가 듣겠습니다.
1: 희복의 젊은이, 나도 젊은이 같은 때가 있었지. 평온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기도 했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내기도 하였고 그러다 정신 차리니 이젠 흰머리만 성성한 늙은이가 되었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꼭 사계절 같지 않은가?

0: 봄꽃을 본 것처럼 설레고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끔 가을바람처럼 외롭기도 하였네. 결국엔 늙어 가지만 남았지만 또다시 따스한 봄이 오지 않겠는가.
1: 오뉴월의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 어떤 버릇이 있는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7564님께서 저는 화가 날 때는 박보검 씨 사진 보는 습관이요. 기분이 좋아져요 해주셨어요. 어머 그거 좋아요. 저는 왜 근데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맞아요. 예쁜 얼굴, 사랑하는 얼굴, 또 보고 싶은 얼굴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좋은 버릇인데요. 9249님께서 저는 긴장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무대체질이라고 해요. 앞에 나가서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대범하게 느껴졌나 봐요 해주셨어요. 근데 모두가 진짜 무대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웃는다는 게 여유가 있어야 또 웃음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웃음이 잘 나는 것도 참 유쾌한 버릇인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포님께서도 저는 전화벨 꼭 세 번 울리고 받아요. 한 번에 받으면 그 전화를 기다리고

0: 기다린 것 같다고 생각할까 봐요. 근데 이게 사실 간혹 저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 번에 받으면요 바로 받았다고 또 핀잔 들을 때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받았어? 아니 못 쓱해서 핸드폰 쥐고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받으면 또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배려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8766께서요. 저는요 무좀약 바를 때 왼발부터 바르고요. 양말도 왼발부터 신고요. 일상생활에선 오른발부터 양말 신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별난 버릇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별난 버릇인 것 같은데요. 귀여워요. 9124님께서도 내일 큰딸의 생일이자 할아버지 제사가 있네요. 좋은 방송 감사해요 라고 기념적인 날들도 보내주셨습니다. 8365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저는요 숫자에 집착인가 봐요. 홀수에 쌀을 퍼도 조금씩 3번, 지하철 탈 때도 개찰구 홀수 번호, 계단도 홀수로 가고 참 별거 아닌데 신경 써요. 성격이든 뭐든 홀수가 좋아요. 이게 간혹 스포츠 선수들이 이게 루틴이라고 해서 물도 오른손으로 마시고 뭐 오른손으로 뭐 해야 잘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일이 또 잘 풀리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좋은 버릇일 수 있죠. 7426님께서 에리님 어제 방송 못 들어서 그런지 에리님 목소리가 더 반가워요. 제 버릇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육하 원칙에 맞춰서 말해요. 와.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말하길 방문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루덴스키의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신청해요. 오늘도 채널 고정의 하트 보내주셨어요. 와, 육하 원칙에 맞춰 어떻게 말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이런 분들은 방송 체질일 것 같아. 육하 원칙에 필요하잖아요. 멋집니다. 오늘은요 836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만든 향피리 소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 음악을 AI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 루덴스키의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듣고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1: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0: 맥주 한 잔 찜하게 먹고자 소등 따시고 배부르니 잠이 절로 찾아드네.
1: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가보시게 신명나게 놀아보세. 내가 잘 먹고 잘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해볼 분이죠.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나랩의 김현무입니다.
0: 네, 대표님. 네. 지난주 방송 끝나고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았는데
1: 네.
0: 자, 아르메니아 악기 두둑. 우리 두둑을 가지고 대나무 향피리로 개조를 막 하려는 그 눈물겨운 사투.
1: 네.
0: 또 특히 인공지능 스노우를 우리 또 독방에 가뒀었잖아요.
1: 네.
0: 근데 결국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여러 가지 악기를 막 섞고 그래서 좀 저에게가 힘들었는데
1: 네.
0: 프롬프트가 또 좀 인상적이었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반주 절대 금지 이렇게 외치면서 스노우의 그 지독한 배경음 생성 본능을 억눌러 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0: 네.
1: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녀석의 그 화려한 합주 본능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끝까지 꼼수를 부리면서 반주를 깔았잖아요.
0: 네,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1: 네.
0: 그래도 또 아주 훌륭한 수학이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시하는 대신에 두둑이 실제로 연주할 음정을 콕콕 집어서 주니까 우리가 원하던 향피리 소리에 조금 더 가까운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향피리의 그 영혼을 담은 소스를 아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거죠.
0: 네. 아, 진짜 실패 속에서 값진 데이터를 얻어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귀하게 얻어낸 향피리 소스로 또 오늘은 어떤 실험을 이어가나 너무 궁금해요.
1: 네. 지난주까지는 이 스노우의 본능을 억누르느라고 저희가 좀 힘을 뺐다면 오늘은 작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0: 네.
1: 스노우가 웅장하고 이 화려한 합주음악을 좋아하니까
0: 네.
1: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기로 한 거죠.
0: 네. 그러면 억압에서 방목의 전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너 그냥 마음껏 한번 해봐.
1: 네네.
0: 내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보내줄게. 이렇게
1: 맞습니다.
0: 궁금합니다.
1: 네, 근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0: 네.
1: 배경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음악의 중앙에는 우리가 찾은 이 향피리 소리를 내는 두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0: 그렇군요.
1: 네.
0: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그 블록버스터급 그러니까 규모가 큰 음악을 굉장히 또 잘하잖아요.
1: 네.
0: 항상 그 공간감이 있는
1: 맞아요.
0: 근데 그런 무대를 또 세워주면서 그 무대의 단독 주연 배우로는 또 우리 향피리를 딱 세우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0: 네.
1: 향피리를 중심에 둔 음악을 만들 거야. 이 스노우가 웅장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만들게 하되 향피리, 그러니까 이 두둑 소스가 중심에 있게 해줘야 돼. 이 조건을 충족할 만한 음악 소스 5가지 추천해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인공지능의 능력을 역이용하는 작전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향피리를 돋보이게 해줄 그 5가지의 거대한 스케일 후보들이 어떻게 될까요?
1: 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시네마틱 오케스트라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감상했던 한스 짐머 스타일의 거대한 금관악기, 현악기가 몰아치는 웅장한 거대한 음악 서사를 추천을 해줬고요.
0: 네.
1: 두 번째는 80년대 신스 웨이브입니다. 레트로한 아날로그 전자음 베이스 위에 이 향피리가 얹어서
0: 네.
1: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그런 장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록인데요.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후반부에 드럼과 일렉트릭 기타가 폭발하면서 이 카타르시스 를 터트리는 감정선의 이 음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심포니 록 혹은 메탈인데요. 웅장한 합창단 그리고 강력한 메탈 사운드가 이 향피리를 마치 일렉트릭 기타처럼 사용하는 그런 버전을 추천해줬고 마지막으로는 원초적인 월드 뮤직 스타일인데요. 오케스트라 대신에 주술적인 대북 원초적인 타악기 이 악기들을 사용해서 큰 무대를 만들고 그 중심에 이 두둑 사운드를 세운다는 이 5가지 버전을

0: 추천해 줬습니다.
1: 와, 진짜 여러 가지
0: 네.
1: 실험을 우리가 해볼 텐데요. 음악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0: 네.
1: 자, 첫 번째 실험 어떻게 해볼까요?
0: 네, 이 거대한 스케일 정석 첫 번째 타깃은 시네마틱 오케스트라로 했는데요. 그래서 즉시 제미나이에게 새로운 프롬프트 설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1: 그럼 합주를 허락하는 프롬프트군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지시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난번에 그 핀셋으로 딱 포인트로 집어준 그 향필이 데이터도 같이 넣으셨을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친구를 통제했었던 그 프롬프트를 베이스 삼아서 제미나이에게 마지막 그 프롬프트를 배경으로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이번에 시네마틱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가보자. 프롬프트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아하, 뼈대가 되는 그 향필의 고유한 오음계.
0: 네, 맞습니다.
1: 그 오음계를 거친 대나무 리드의 질감, 그 데이터는 묶어두고, 뒤에 깔리는 배경만 오케스트라의 배경으로 싹 바꾸는 작전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이 향필이의 양칼진 주연 자리를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수노가 마음껏 놀수 있는 가상의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뒤에 이렇게 세워둔 거죠. 그래서 과연 제미나이가 이 무대를 어떻게 조합할 명령어를 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 향필이와 오케스트라의 만남도 굉장히 궁금한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으셨을까요?
0: 네, 먼저 음악 스타일 창에는 배경을 거대하게 만들 키워드들, 시네마틱 오케스트라의 서사, 거대한 현악기 군, 영웅적인 금관 악기, 넓은 공간감 이런 단어들을 넣습니다.
1: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될것 같은데, 근데 오케스트라 소리가 너무 커지면 또 우리 향피리가 묻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이 배경음에 주연 배우가 묻히지 않도록 명확한 명령어를 줬는데요.
1: 네.
0: 오케스트라 위로 비상하는 향피리 리드의 두둑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묻히지 않게 그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무대는 서양 오케스트라인데 주인공은 우리 향피리가 독주를 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법은 가사창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가사 대신에 기승전결을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지문을 줬습니다.
1: 네.
0: 어떻게 줬냐면 도입부에는 거대한 현악기가 압도적인 소리의 풍경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메인 테마가 시작되면 단 하나의 두둑이 무대 중앙을 완벽하게 차지하고 향피리의 이 꿰뚫는 듯한 힘으로 연주를 시작한다.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1: 한편의 영화 대본을 넣으셨군요.
0: 네, 맞습니다. 제미나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1: 네.
0: 했는데요. 그리고 클라이맥스에는 전체 오케스트라가 이 승리감에 찬 영웅적인 크레센도 점점 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공들인 키워드는 두둑은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거대한 소리의 벽을 뚫고 나온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1: 네.
0: 번째 포인트가 독주 실험에서 썼던 건조한 울림이나 이런 제약들을 완전히 풀어서 이 수노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넓은 공간감을 열어준 거죠.
1: 그러니까 억압했던 그 족쇄를 좀 풀어주고 넓은 들판에서 좀 방목하면서 놀아라 이렇게 해주신
0: 맞습니다.
1: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공간적 위치인데요. 오케스트라 위로 비상하는 뭐 소리를 뚫고 나오는 이런 방향성으로 이 두둑을 무대 앞단으로 불러 세우는 거죠. 그리고 식임새, 이 향피리가 우리가 내는 이 소리가 향피리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향피리의 굵은 요성 같은 이 질감들이 변하지 않도록 꽉 작성을 해줬죠.
1: 우리 전통 관악기 향피리를 중심에 딱 두고 AI가
0: 맞습니다.
1: 얼마나 그 거대한 스케일의 음악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 웅장한 시나리오가 과연 실제 소리로 어떻게 구현됐을지 당장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악 들어볼까요?
0: 네.

0: 와, 진짜 대표님 이
1: 네.
0: 향피리가 단순히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라 어떤 감정과 긴장, 또 몰아치는 에너지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악기라는
1: 네.
0: 거를 AI를 통해서 좀 느껴지는데
1: 그렇죠?
0: 이 AI가 마치 향피리를 너무 영화 음악의 웅장한 사운드 중심에 세워진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프롬프트 지시한 대로 웅장한 영화 음악 OST 같은 스케일이 나와서 좀 기뻤는데요. 그 반면에 조금 아쉬운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0: 있죠.
1: 네.
0: 어떤
1: 이게
0: 걸까요?
1: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아쉬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무대는 완벽했는데 이 정작 주연 배우가 자기 캐릭터를 조금 숨기고 아니면 살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랄까요? 네.
0: 맞아요.
1: 이게 분명히 향피리에 앙칼진 소리를 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두둑 본연의 이 부드러운 성질을 끝내 다 지우지를 못하더라고요.
0: 좀
1: 그래서
0: 아름다웠죠.
1: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날카롭게 이렇게 치고 나온다기보다 뭐 묘하게 뒤에서 현악기처럼 묻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 이 소리를 호흡 소리가 조금 들리면 좋겠다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서 아, 그렇지만 뭐 두둑을 사용한 이게 한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
0: 듣고 보니까 정말 찌르는 맛보다는 약간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뼈아픈 게 지난번 실험 때 핀셋으로 집어줬던 음정 있잖아요. 이
0: 맞아요.
1: 음정을 이탈을 또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0: 그 무대가 너무 크고 화려하다 보니까 또 자기 음계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1: 네, 딱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정말 화려한 배경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음표를 이렇게 섞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이렇게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0: 네.
1: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0: 네,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오디오랩 중흥은 또 전문가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또 느끼고 만들어가는 실험실이니까요. 많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이런 버전 들어보고 싶다는 장르 있다면은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0: 네.
1: 80년대 에픽 신스 웨이브라고
0: 아,
1: 해보려고 합니다.
0: 에픽 신스 웨이브. 진짜 저도 신스팝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네.
0: 에픽 신스 웨이브 이런 단어가 조금 생소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1: 네,
0: 장르인가요?
1: 저도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80년대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담은 레트로 전자 음악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벼운 복고가 아니고 심장 박동을 강하게 울리는 거대한 전자음의 베이스라인이 주축이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0: 오, 그러니까 약간 미래지향적인 음악이라고 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네온빛 전자음 위에 우리 전통적이고 투박한 이 향피리 소리가 날카롭게 얹어진다. 이건데요. 과거의 향수 그리고 미래적인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이 세련되고 힙한

0: 사이버펑크 국악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해줬습니다.
1: 사이버펑크와 투박한 우리 향필의 만남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럼 프롬프트는 또 어떻게 설계하셨을까요?
0: 네, 지난번 오케스트라 버전에서 이 순호가 조금 실수했었던 그 음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정확하게 향필이 음계를 타겟팅해서 줬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 음역대 안에서 선율을 뽑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냥 쪽집게 아주 과외 선생님처럼 그냥 콕콕 집어주셨군요.
0: 맞아요.
1: 정확하게 해낼 수 있을지.
0: 그러니까요.
1: 아, 그럼 지난번처럼 이번 가사창에도 혹시 영화 시나리오를 쓰셨을까요?
0: 네. 그렇게 추천을 해줬는데요. 재미나이가 SF 사이버펑크 영화 대본처럼 만들어줬습니다. 와. 거대한 아날로그 신스 베이스가 질주하는 사운드를 구축하면 단 하나의 두드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향필이 소리가 무대 중앙을 차지한다. 이런 글을 줬습니다.
1: 그 질주하는 전자 그 비트 위로 비상하는 향필이잖아요. 클라이맥스는 어떻게 묘사하셨을까요?
0: 네. 전자음악의 꽃이죠. 이 신시사이저가 네온빛 분산화음으로 정말 폭발할 때 이렇게 지시를 줬는데요. 두둑은 할당된 9개의 음정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거대한 전자음의 벽을 뚫고 나온다. 이렇게요.
1: 향필이의 매력이 사이버펑크라는 그런 힙한 옷을 입으면 어떤 음악이 될지 네.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0: 네.

0: 와, 이거는 뭐 정말 약간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1: 네.
0: 또 레트로한 이 전자음 위에 뭐랄까요? 신디 향필이라고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전자 향필이라고도
1: 네.
0: 하면 될까
1: 아마
0: 싶은데
1: 샘플링을 해서 만들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0: 약간 근데 뭔가 서울의 오래된 골목 위에 갑자기 바뀌는 엄청난 발전한 미래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묻은 성공한 것 같은데 역시나 향필이가
1: 네.
0: 조금 아쉽긴 한것 같아요.
1: 맞아요.
0: 대표님은 어떠세요?
1: 이 소리를 이 친구가 향필이라고 생각한 건가? 이 소린가? 이 소린가? 고민이 조금 되는. 예. 근데 아, 뭐 음악은 좋구나. 제가
0: 네.
1: 뭐 클럽은 가보진 않았지만
0: 네.
1: 클럽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나? 이 정도? 네.
0: 지금 클럽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 그쵸? 네.
0: 근데 하여간 그 음계를 지키는 것은 좀 성공한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 친구가 저희가 그 전에 실수를 만회하려고 핀셋으로
0: 네.
1: 꼭꼭 집었던 이
0: 그쵸.
1: 음계만은 그래도 아, 꼭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만든 것 같아요. 네.
0: 음표에 쳐둔 울타리가 이번에는 확실히 작동을 한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네.
0: 그런데 대표님 아까 프롬프트에서 향필이가 압도적인 힘으로 전자음 벽을 뚫고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아, 확 찌르고 나오는 맛이 없어서 아쉬웠던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그냥 은근히 묻혀서 가는 그런 듯한
0: 네.
1: 소리였는데 압도적인 힘으로 뚫고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두둑 본연의 음색이 조금 부드러워서 그런지 이 신시사이저와 거의 비슷하게 질감으로 가서 좀 다른 지점을 찾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리의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대비가 딱 되면서
1: 네.
0: 확 치고 나왔다라기보다는 전자음의 그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좀
1: 맞습니다.
0: 묻혔군요.
1: 네, 그렇게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험하면서 아, 다음에는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소리가 가운데 뭉쳐 있으니까 이게 신스랑 저희가 원하는 그 향필 소리가 거의 동위치에 있어서 묻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리를 좌우로 나눌 수 있는 패닝을 순호가 알아먹을 수 있나 다음 실험에 조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근데 저희가 뭐또 국악을 단순히 전통으로 계속 100% 재현하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아, 또 이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영감을 또 얻는
1: 네.
0: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믹싱 기술까지도 인공지능에 프롬프트로 명령해 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두
1: 네.
0: 번째 과제도 또 궁금해요.
1: 네, 소리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실제에서도 오케스트라에서 향필이는 조금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비슷한 역할이지만 조금 더 시원하고 큰 음량, 날카로운 소리를 가지고 있는 태평소도 주인공으로 한번 삼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태평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1: 네.
0: 이게 실패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바로 해답을 찾아내는 또 우리 오디오의 중흥 실험실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계속 부딪히고 깨지면서 완벽한 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이 시네마틱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제 사이버펑크까지 향필이의 이 블록버스터 주연 데뷔 무대는 조금 아쉬웠지만
0: 네.
1: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한계를 또 발견해야 새로운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니까요.
1: 네.
0: 오늘 향피리 소스를 바탕으로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요. 대표님 진짜 너무 애쓰셨습니다. 또 다음 주
1: 감사합니다.
0: 얼마나 애쓰실지 상상도 안 되는데.
1: 네.
0: 앞으로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기대됩니다.
1: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찾아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AI

또 새로운 가능성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또 오랜 시간 이어와준 우리의 소리와의 감각이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모 대표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오드오랩 중흥의 코드의 음악인 신혜가 연주하는 능계 듣겠습니다.

느낌이 신선합니다. 불교 음악과 접목한 장르도 해보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6060님의 말씀처럼 또 SF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요. 또 더...

신의 능계 듣고 왔습니다. 6060님께서도요. 방송 들으시면서 SF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 터키 첩보 영화의 삽입곡 같기도 한데 뭔가 오묘한 느낌이 신선합니다. 불교 음악과 접목한 장르도 해보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6060님의 말씀처럼 또 SF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요. 또 터키나 중동의 전통 음악이 저는 또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불교 음악 전 접목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저 생각도 저도 듭니다. 아마 색다른 음악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명상음악 같은 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갈수록 계속 국악에서는 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운드와 분위기를 만나니까요. 익숙한 악기인데도 계속해서 새롭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7464님께서도요. 아까 전에 어떤 버릇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휴지 사용할 때 꼭 짝수로 끊는다고. 독특한 버릇 있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승승장군님께서도 이 코너 재밌네요. 다양한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신선하고 좋아요. 태평소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재밌다고 하니까요. 진짜 저희가 더 힘이 납니다. 사실 AI와 국악의 조합이 또 아직은 부족하고 낯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우리 악기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해보니까요. 재미는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기다려진다고 해주시니 저희도 또 재밌는 사운드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피드백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마음껏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은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바이날로그의 메이크 센스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연상호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주말엔 라디오 황일입니다.
1: 그럼 기시든 말은 뜻밖 역조라라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산 또 비가니요 부천오니 욕방이 손동은 나 온가는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고

전생 가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지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난 어여 말은 허여보지요. 소위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산도 이룩 서명 어허이.

집은 위에 난 소리에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 듯 수백 명 구경꾼이 독담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은 서린 바람

0: 이태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김준수 두 번째 달의 어사줄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4분입니다. 아직 5월인데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죠.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해소됐긴 하지만 올여름 너무 덥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기후온난화가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먹거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지락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바지락 칼국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국민족의 바지락이 요즘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점점 덜 잡히고 있다고 해요. 전국 바지락 생산량 80% 이상을 책임지는 곳이 서해안인데요. 고수온의 영향으로 폐사하기도 하고 바지락이 잡히는 양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국민족의 바지락 계속 먹으려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문자를 좀 볼게요. 263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만의 은밀하고도 빛나는 버릇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 때 주방과 화장실, 수전을 거울처럼 번쩍번쩍하게 닦는 거예요. 수전이 빛나야 인생도 빛난다라는 마음으로 닦다 보면 마음도 개운해지고 진짜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눈부시다고 놀리지만 제게는 복을 부르는 소중한 버릇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맞는 말입니다. 진짜 주변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리되면요. 마음도 밝아지잖아요. 수전도 빛나야 인생도 빛난다. 오늘 명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저도 당장 수전부터 닦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데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도 수전 닦으세요. 2630님 말씀처럼요. 인생이 빛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또 마음먹기 달렸으니까요. 아, 정말 복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복을 부르는 소중한 버릇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다의 차지스 좋다 잘한다 좋다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1: 학들아도 아주 심하당 덩덩덩덩덩덩쿵 어떻게 조신지 모르겠고 덩덩덩덩덩덩덩덩쿵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우리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 소개받았었잖아요.
1: 네.
0: 근데 계속 저한테도 이 호프 예고편도 막 계속 뜨고 네.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댓글창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1: 아 진짜요?
0: 얼마 만인가 예고편만으로도 이렇게 설레었던 저기 그리고 또 네. 곡성정도 생각하고 봤는데 더 큰 게 와버렸다
1: 네.
0: 또 이러시고 또 나홍진 감독님의 매번 다른 걸 시도하네 라고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는 댓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예고편 보고 이거는 진짜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극장에서 맞아요. 안 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1: 네. 7월에 꼭
0: 스케일도 너무 크고
1: 네.
0: 진짜 기대가 돼요. 진짜 큰 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칸 영화제에 초청된 우리나라 감독 이야기 해볼 텐데요.
1: 네.
0: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연상우 감독이 초청되었어요.
1: 네.
0: 근데 또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
1: 네.
0: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네. 이게 뭐

0: 뭔가요?
1: 이게 이제 주간 부문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제별로 네. 이제 경쟁 부문이 있고 비경쟁 부문이 있는데 이제 경쟁은 이제 수상의 가능성이 있는 부문이고 이제 비경쟁 부문은 영화제에 초청은 됐지만 수상은 하지 않는 그 수상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제 부문인데 네. 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이 이제 비경쟁 부문에 네. 속하는 네. 섹션이고요. 이제 미드나잇이기 때문에 이제 심야에만 상영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영되는 영화 들도 이제 장르 영화 위주로 좀 액션 뭐 스릴러 뭐 또 미드나잇에 보기 좋은 뭐 호러 스릴러 뭐 SF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영을 한다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연상호 감독이 이제 부산행도 이제 초청이 됐었고 반도라는 영화도 초청이 됐었는데 또 이제 군체로 또 미드나잇 네. 스크린에 한 번 더 초청이 돼서 이제 상영이 됐죠. 이미 네. 이제 상영을 했고 네. 이제 칸 영화제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리미에르 극장에서 이제 그 전석이 거의 2,300석 정도 되는데 매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상영 후에 7분간의 이제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이제 연상호 감독이 군체 예, 더 기대를 모으고 있죠.
0: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부문이 칸 영화제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린 부문에 초청된 작품이 군체고 또 연상호 감독 영화 이야기 오늘 들어볼 텐데 목요일에 개봉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소개 좀 해주세요.
1: 이 연상호 감독 이제 부산행하면 연상호 감독이잖아요. 네. 좀비물이에요. 이번 군체라는 영화도 근데 개봉 첫날에 이제 20만 명을 동원을 하면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군체가 이제 군체의 스토리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초고층 빌딩에 이제 좀비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고립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전에 부산행에서보다 진화된 좀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좀비의 생명공학자가 맞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 생명공학자의 역할을 이제 전지현 배우가 이제 맡았던 거죠. 네. 이런 또 좀비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빌런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네네. 역할을 또 구기환 배우가 맡았어요. 네. 이외에도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뭐 고수 배우, 지창욱 네. 배우, 뭐 신현빈, 김신록 배우 등이 예, 출연을 합니다.
0: 안 그래도 저 방금 방송 전까지만 해도 이 홍보차 요즘에 그 땡튜버에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보고 왔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는 부산행 못 봤습니다. 좀비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또 이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연달아서 또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이 또 이 부산행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또 이야기 들었어요. 아 새로운 좀비 영화 군체 어떤 영화일지 궁금해지는데 군체를 보기 전에 미리 보면 또 좋을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두 편을 또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1: 네, 오늘은 이제 앞서서 계속 저희가 언급했던 영화들 여러분들 특히 많이 좋아하셨던 부산행과 또 2020년에 개봉했던 연상호 감독의 또 다른 좀비 장르의 블록버스터죠. 반도라는 영화를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부산행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대규모의 좀비물로는 이제 연상호 감독의 이 부산행이 최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2016년에 개봉을 했어요. 벌써 거의 10년이 되어가는데 개봉 당시에 약 1200만 명을 동원했던 천만 영화이죠. 네. 또 국내 영화제에서도 다수 수상을 하면서 당시 이 좀비 영화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작품으로 또 기억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16년 이 10년 전인데도 당시에 비교적 굉장히 자연스러운 CG 효과로 더 큰 몰입감을 선사했던 그런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연진 또한 이번에 이제 군체 아까 말씀드린 군체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우성, 또 최우식 배우가 출연을 했던 그런 영화죠.
0: 이게 저도 아는데 이제 제목 그대로 부산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로 이게 전국이 떨떠들썩해지니까 유일하게 도시 부산으로 향하는 KTX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맞죠?
1: 네. 그래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이 되면서 유일하게 이제 좀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부산이다. 그래서 그 부산까지 사람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이제 그려내는 영화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좁은 열차 안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그 안에서도 좀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한 어떤 혈투를 벌이는데, 특히나 여러 캐릭터 중에서 저는 김우성 배우가 연기한 악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 캐릭터를 보면 뭐 남을 돕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목숨을 챙기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의 어떤 전형을 김우성 배우가 굉장히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 흥미로웠던 게 이 역할은 이제 좀비가 되어서 또 이제 악한 좀비로 이제 또 악한 좀비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어
1: 네.
0: 또 한편으로는 극 중에 선한 이 캐릭터는 또 좀비가 되어서는 또 착한 좀비가 된다는 그런 점이 이제 신선했던 건데, 이제 좀비마다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걸 부산행에서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뿌리를 보면 연상호 감독이 이제 참고했다는 일본의 I Am Hero라는 유명한 이 좀비 만화가 네. 있어 이제 일본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작품에서 는 이 좀비가 심지어 인간이었을 때의 직업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좀비가 돼서도 직업병처럼 그 직업과 관련된 행위를 막 하는 것을 이제 그게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을 이제 영화 속에서나 이제 만화 속에서 그려내는데 신선하죠.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1: 네.
0: 이제 좀비가 돼서는 더 능력치가 올라서 가공할 만한 이 점프 실력으로 막 인간들을 위협하는 그런 식이에요.
1: 네.
0: 근데 이런 I Am Hero라는 영화처럼 이번 네, 개봉한 군체에서도 부산행에서도 뭔가 캐릭터성이 있는 좀비들을 이제 그려냈는데 군체에서도 좀 더 진화된 좀비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1: 그렇군요.
0: 작품을 거듭할수록 이 좀비들이 정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그게 이 연상호 감독의 어떤 유니버스, 이 연니버스라고 하죠.
1: 네.
0: 이 연니버스의 하나의 관전 그렇군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도 부산행 다는 못 봤지만 이제 쇼츠로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좀비들이 마동석의 캐릭터에서는 또 꼼짝달싹을 못하더라고요. 그 샷이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0: 네. 또 김우성 배우의 역할만큼이나 마동석 배우의 캐릭터 또한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당시 이제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아트박스 사장님으로 이제 갑자기 출연을 하셔서 유명세를 떨치고 난 그런 직후에 이제 부산행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1: 맞아요.
0: 건데, 이제 보통 좀비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가 맞선다 하면 무기를 들고 무조건 좀비와 이제 싸우는데 아니면 도망가거나. 근데 마동석 캐릭터는 이제 맨손으로
1: 맞아요.
0: 그냥 좀비를 이제 때려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어떤 좀비 영화에서의 클리셰를 좀 깨부쉈다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이외에도 또 어린아이나 뭐 임산부 캐릭터를 보통에는 이제 민폐 캐릭터로 그려내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1: 네.
0: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이와 임산부를 굉장히 냉철하고 침착한 캐릭터로 좀 그려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있고요. 또 노숙자 캐릭터가 뭐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영웅적인 어떤 정의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로도 변모한다는 점에서 어떤 이런 비슷한 군상극이랄까요? 군상극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전형성에서 벗어난 그런 영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듣기로는 또 연상호 감독이 원래 또 애니메이터였다고 그러던데요?
0: 네, 원래는 애니메이션 감독 출신이고요. 2011년에 장편 애니메이션인 대지의 왕으로 이름을
1: 네.
0: 알렸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이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이 되기도 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는 또 이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최초로 또 초청이 된 거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좀비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든 부산행과 조금 뭐 느슨하지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1: 네.
0: 이제 부산행은 이런 이 연상호 감독이 앞서서 작업했던 애니메이션들의 어떤 끝에 이제 완성된 하나의 또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부산행이 이제 첫 실사 장편 영화가 된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실사 영화들을 보면 실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화와 같은 어떤 이미지 어떤 표현이다. 좀 어떤 좀비들의 어떤 몸짓이나 행동들도 과장되기도
1: 네네.
0: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만화의 어떤 표현에서
1: 네.
0: 따온 어떤 연출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아니 그러고 보면은 또 부산행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만화적 설정이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영화 부산행 OST인 장영규의 굿바이 월드 듣겠습니다.

0: 영화 부산행 OST인 굿바이 월드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연상호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방금 전 부산행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영화는 반도입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이 영화는 이제 2020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당시 380만 관객을 이제 동원을 했었어요. 부산행에서의 어떤 4년 후 의 시간적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세계관을 지닌 작품인데 스토리는 딱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독자적인 시퀄을 가진 영화고요. 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대로 퍼져서 폐허가 된 땅 대한민국 반도에서 이 주인공들이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출연진으로는 강동원 배우, 이정현, 이래, 구교환 배우 등이 있고요. 이 엄마로 상징될 수 있는 이정현 배우가 맡은 민정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또 그 딸로 나오는 이래 배우가 연기한 10대 소녀가 이 굉장히 활약이 이 영화 속에 두드러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행에서의 이 정유미 배우와 김수환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가 좀 생존해서 계속 살아간다면 이런 캐릭터들로 변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네. 그런 인물 설정이기도 하죠.
0: 그러니까 같은 스토리인데 딱히 이어지지는 않은 네,
1: 세계관은 같지만 네. 뭐 어떤 인물들의 어떤 전사나 스토리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0: 부산행과 비교해 보면 또 어떤가요?
1: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이제 부산행과 비교했을 땐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이게 흥행 성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이유가 이제 많은 관객들이 부산행에서의 어떤 비슷한 설정과 재미를 기대하고 봤기 때문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 반도라는 영화는 부산행과는 전혀 다른 결의 어떤 좀비 영화라고 이해하면서 보신. 다면 그 어떤 실망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공간적 배경의 경우에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좀비의 규모도

0: 부산행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시간적 배경으로도 좀비가 이 창궐한 지 4년이 지난 후의 세상이니까 더욱더 황폐해진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한편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요. 또 각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어두운 배경만큼이나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악인 캐릭터들 또한 정말 본 적이 없는 거의 인간성을 상실한 정말 마치 동물로 이렇게 퇴화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는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영역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그런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들어보니까는 약간 그로테스크한 그런 부산행 스타일?
0: 맞아요.
1: 완전 다른 좀비물인데요?
0: 네, 또 한창 규모가 커졌다 보니까 한편으로 카체이싱 차로 이렇게 질주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박진감 넘치게 굉장한 비중으로 그려지고 또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할리우드의 어떤 영화 블록버스터에서 한번 본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그 어떤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에서보다도 이 여성 캐릭터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것보다 두드러지는 영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극중에 생존자로 나오는 모녀 캐릭터, 아까 이정현 배우와 이레 배우가 연기한 그 모녀 캐릭터가 그간 남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어떤 사격이나 운전에 아주 능통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 또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봉한 군체에서는 또 전지현 배우가 주인공이잖아요. 또 어떻게 두드러지고 어떻게 매력적인 연기를 펼쳐질지도 궁금해요.
0: 전지현 배우는 또 익히 알려진 또 액션 잘하는 몸잘 쓰는 여배우로 알려져 있죠. 앞서 도둑들이나 암살과 같은 영화에서 이미 뭐 액션 배우로서 톡톡히 눈도장을 찍었고 또 좀비물에서도 크게 활약을 펼친 적이
1: 맞아요.
0: 있어요.
1: 킹덤.
0: 시리즈물인 킹덤의 아신전이라는 스핀오프물에서 이제 좀비가 아니고 이제 좀비를 조련하는
1: 맞습니다.
0: 인간으로 열연을 펼친 적이 있죠. 그래서 군체에서 이 활약하는 전지현 배우의 모습이 좀 대중들의 그다지 낯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 군체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지현 배우가 11년 만에 출연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이 전지현 배우가 구경 배우와는 킹덤에서도 함께 거친 그런 작품이 이번 군체가 아닐까 싶은데 또 아무래도 부산행에서처럼 또 폐쇄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제 스릴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좀더 박진감 넘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이 군체에서의 이야기가 좀 부산행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쾌감과 비슷한 어떤 그런 재미들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연성모 감독은 최근에 땡땡땡에서 이렇게 나왔던 얼굴이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좀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확실한 그런 감독이거든요. 또 각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한 감독 중 하나죠. 근데 안타깝게 2018년에 개봉한 염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뭐 CG나 편집으로 좀 혹평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반도를 거쳐서 뭐 2023년 개봉된 땡땡땡 영화 정의 등을 통해서 이런 CG 편집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군체는 이런 어떤 여러 채찍질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더큰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또 연상호 감독 영화 신작이 나왔다 그러면 또 어떨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까 연니버스 이런
0: 그렇죠.
1: 말도 나올 듯이. 특히 또 좀비물은 매니아층이 또 탄탄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퀴즈 내주시죠.
0: 네, 퀴즈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감독 출신으로 좀비 열차를 소재로 한이 영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유, 정유미, 마동석이 출연한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서울행, 2번 부산행, 정답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

0: 청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좀비 열차를 소개로 한 이 영화입니다. 부산행일지 서울행일지 1번 서울행 2번 부산행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판소리 공작 바닥소리에 나는 좀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에 나는 좀비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0129님께서 이번 부산행이 정답입니다. 판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 4802님께서도 정답 2번 부산행, 8800님께서도 부산행

맞춰주셨고요. 오하나 육구님께서도 정답 2번 부산행. 아내와 다섯 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좀비 영화는 언제 봐도 재밌어요 해주셨고 8182님께서도 저요 저요 정답요. 정답은 부산행입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3박 4일 자전거 여행 해봤습니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좀비물 진짜 매니악한 장르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킹덤도 막 겨우 맘졸이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체는 좀 기대가 돼서 저도 극장에서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당첨은요. 8182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승민, 김수인의 여러분의 연주로 리버 듣겠습니다.

이승민, 김수인의 여러분의 연주로 리버 듣고 왔습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내일 아침 일찍 절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 정하죠. 올해 표현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라고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봐도 참 좋은 말인데요. 내일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평안하고 세상은 화합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절 다녀오신 분들 내일 오후에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김효영의 왜 여러분의 연주로 신수룡음 환생 듣겠습니다.

김효영의 신소룡음 환생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영산회상 불보살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대한민국에선 오늘이 토요일. 지금은 오후 4시를 갓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LA에선 이제 막 금요일 밤 자정을 지나고 있을 시간이죠. 자정이 넘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LA에서도 이미 토요일이 시작된 거지만요. 우리는 보통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을 내가 밤잠을 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로 인식하곤 하죠. 그러니 오늘이란 철저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간 개념인 건데요. 그건 아마 오늘을 채워가는 일이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몫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오늘이 지구 어디에서나 같은 날이 아님에도 이 순간 같은 음악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다른 오늘이 특별하게 동기화되는 시간이겠죠. 5월 23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순자의 노래 여창 이수대엽 간밤에로 출발합니다.

0: 조순자의 노래 여창 이스대엽 간밤에 함께 들으면서 5월 23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의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좋아서요. 꾸준히 들어보려고요. 지금 거실에 문 열고 듣고 있는데 바람에 실려오는 아카시아향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승승장군님, 아직 5월 중순인데 벌써 한여름 가시가 이어지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좋은 풍류음악으로 편안한 오후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3804님도 보내주셨네요. 라디오 듣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최고! 이모티콘 움직이는 사진도 첨부해 주셨네요. 3804님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정진해서 좋은 풍류, 편안한 곡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여러분 10시부터 다시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오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

0: 회사에서 단서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동료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동료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죠. 많은 응모 부탁드려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님의 신청곡 춘향가 중 사랑가입니다. 오늘은 동초 김현수 명창의 소리째로 감상하실 건데요. 동초째 소리는 동편째 우조, 통성, 대마디 대장단 창법과 서편째의 부드럽고 애절한 성음이 적절하게 잘 표현된 소리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도련님이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 사랑.

아아라 오

0: 그치? 아시고
1: 제리사 높은 봉과
0: 제
1: 요천수 맑은 부렁 산수정기 한테 보아 우리 초장 삼견등가
0: 시고
1: 전세

0: 사랑 사랑
1: 아이고.
0: 네.

0: 어디
1: 좋지.
0: 너는 조각 그리되되
1: 제
0: 다를 그늘음 안에 첫자와 계집여자 편이 되고
1: 좋지.
0: 나는 조각 그리될지
1: 아이고.
0: 하늘천 하늘곳 나를 변냐 제비못자와 아들자자 몸이 되어
1: 제
0: 기침 여자 변해

0: 누나, 나는 그 택이 싫소.
1: 제.
0: 그러면 넌 죽어 될 것 있다.
1: 헛! 쉬고.
0: 너는 죽어 꽃이 되되.
1: 제.
0: 이백도홍 삼춘화가 되고.
1: 제.
0: 나는 죽어서 남이 될지.
1: 제.
0: 화관 쌍쌍펌 나피되요.
1: 쉬고.
0: 꽃봉이를 내가 텃벙 물고 바람 불어 꽃봉이 노

0: 오나 그도 나는 되게 실수.
1: 제
0: 그러면 죽어서 이럴 것 있다. 너는 죽어 종로인 경에 대고
1: 쉬고
0: 나는 죽어 인경망치가 되요.
1: 제
0: 새벽이면 삼심삼천
1: 제

이도령 서방 대 그저

아무것도 되기 싫소. 예, 그게 웬 말이냐. 우리가 살아서 인연이 하지중하기에 죽어서도 만나자는 말인데 마담 말이 웬 말이냐. 정리는 그렇소마는 살아서 밑으로 생길 것도 원통한디 죽어서도 날다르만 밑으로 가라니 재미없어 내사 실소. 예, 그러면 우리 정리에 너를 우열에 생기게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이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둥둥둥 내 사랑이지 사랑.

0: 너는 죽어서 매우 짝대고 나는 죽어서 몇몇 짝대요. 사람은 손길이 얼른 하면은 천원 지방은 웃자고로 빙빙 돌거두면 너의 행주를 알아주마.
1: 제.
0: 나 그것도 되게 싫소. 예. 위에로 갔어도 마다 말이냐? 위에로는 갔어도 가운데 주인 삼아 따라다닌 것 하나 꼴보기 싫어나 아무것도 안 되나요? 그는 네 팔자소가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그만두고 우리 얻고 좀 놀아보자. 아이고 도련님은 험한 소리도 다 하시오. 얻고 놀다가 미끄러운 장판바람에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예,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얻고 놀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채 하고 그 말 속 알아듣겠느냐?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노는데 둥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
1: 그치?
0: 사랑

0: 제사가 사랑해. 세 사는 금사가 척이라고 열개기 사랑해.
1: 좋지.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글동글 소박 웃봉기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

하느냐? 등급을 주랴 포도를 주랴 대통사로 올라가 시금

있어.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손잡아주랴, 돗잡아주랴, 양을 잡아주랴, 닭을 잡아주랴, 나를 통째 삶아주랴. 아이고 돌.

아이고, 그만 내리자. 더 내려놓더니, 예, 사랑도 품앗이라. 내가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야지. 내가 토련이 무거워서 어떻게 업어요? 내가 업듯이 허란 말이 아니라 네 양 업고 위에다가 내 두 팔만 들어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금징금 따라다니면 그 안이 좋겠느냐? 춘향이가 도련님께 졸리다 못 견디어 도련님을 얻고 노는 뒤 잔뜩 부끄러워 발 한 자국 못 옮기고 선자리에 꼭 서서 내 서방이라 하기도 부끄러워 방자는 빼놓고 내 자, 서자만 가지고 놀던 것이었다.

0: 제
1: 토련지 물었고 보니 서울 호자가 절로 나 부영 자야 그

0: 말 들어라.
1: 그치?
0: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 네 무엇이 부끄럽단 말이냐? 방자마저 너려무라.
1: 그치?

0: 자리야.
1: 제.
0: 어머나, 도련님도 아니 상강오륜을 잊으셨소? 딸이란 말이 웬 말씀이오? 내가 상강오륜을 잊다니 잊었나 안 잊었나 내 이렇게 들어보아라. 상강오륜을 들어봐라. 삼강이라 하는 것은 서울의 한강이요, 평양의 대동강, 공주금강의 세강이니 이것이 삼강이요. 오륜이라 하는 것은 서울 변설의 한성판윤, 자연우윤, 평상도 경주부윤, 평안도 후주부윤, 이것이 오륜이지. 내 어찌 잊었으랴. 내 딸 대기가 원통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구 수양 아들이라도 태워주마.
1: 헐?
0: 아이 참, 그것이 아니오라. 삼강의 부의 부강과 오륜의 부부유별, 그거 말씀이오. 예, 오상에는 부창부수라 하였으니 서방님 허자는 대로 안 하면은 강상을 어김이라 허였느니라마는 이것 저것 다 그만두고 이 모두가 너와 나와 정에 넘쳐흐는 말이니 정자놀이나 한번 불러보자. 정자놀이를 들어라. 정자놀이를 들어봐. 담담장강 소유 유황객정
1: 시.

해남태수를 희우정 삼태역자 백관조정 소지환정 주어인정 음식투정의 복없는 방정 일정실정 돈지르르면 네 마음일 변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양인 심정이 탁정다가 만일의 파정에 대거두면 복통절정에

0: 꼬메 놀보 형님, 오늘은 또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1: 아따, 오늘이 초파일 아니냐. 나가 지금 절밥 얻으러 먹으러 가야 해서 바쁜 게. 말 시키지 말고 길 막지 말고 어여 비키거라 이놈아.
0: 여미 초파일은 오늘이 아니라 형님 내일인데요.
1: 뭐셔? 내일이요?
0: 네 형님. 아 그래서 지도 내일 절에 가면 범패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중입니다요.
1: 잉? 범패? 아 그것은 또 뭐셔? 아 뭐 범들이 패를 나누어 노래를 부르는겨? 아 절밤 말고 또 뭐 좋은 곳이 있나 보제? 그거 나도 좀 알아야 쓰겄다 범패. 거시기 풍요 사전 어디냐? 빨리 좀 갖고 와봐라.
2: 네, 오늘 풍요 사전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놀버 씨가 궁금해한 범패란 절에서 주로

대를 올릴 때 부르는 불교 의식음악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가곡 판소리와 함께 이 범패를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을 만큼 문화적으로 비중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범패는 크게 안채비소리와 밭가채비소리 그리고 화청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안채비소리는 안에 있는 승려, 즉 재를 올리는 사찰에 소속된 승려가 하는 소리이고요. 밭가채비소리는 밖에서 온 승려, 즉 외부에서 초청을 받고 온 범패 전문 승려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거채비 소리라고도 하죠. 이 거채비 소리 혹은 밭가채비 소리가 범패를 전문적으로 배운 스님들만 할 수 있는 소리이니 아무래도 더 전문성을 띈 음악에 가깝고요. 안채비 소리는 범패승이 아니더라도 승려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이니 노래라기보단 축언문에 약간의 음조를 붙여 낭송하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흔히 염불이라고도 하죠. 요령을 흔들거나 목탁을 두드리면서 말을 촘촘히 엮어나가는 안채비 소리는 우리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금 형식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청정 대도량 금차지극지령성

각상세선망사존다생사장우종육친광거비례부모일체친속등강여루열명령아 사사취초장근이래지우중수중군우하주도감양공별자불전내외일용진물 무진체불자등강여루열명령가 겸급법계 25류 36부 테란습파사생칠치 3도

아유 이 권경 부

송암 스님의 공연 실황 소리로 범패 안채비 소리 중 예명과 거량 함께 들었습니다. 불교 의식 음악인 범패의 종류에 안채비 소리와 박하채비 소리가 있다는 거 오늘 풍리어 사전에서 함께 알아보면서 그중에 안채비 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풍리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황진아의 검은고,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중 자진몰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5월 23일 토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유하용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미녀 세타령이었습니다. 네, 정답 보내시려는 버튼 누르는 소리 들립니다. 들려. 쿡쿡쿡쿡.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꼭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즐겁게 알아가는 행복함. 이것 또한 풍류가 좋다의 매력 아닐까요? 승승장군님. 들어본 것 같은데 공명은 모르겠네요. 오늘도 감상만 잘하겠습니다. 네, 알아가는 재미죠? 우리 승승장군님. 네. 그리고 전영민님, 북두칠성. 네, 좋습니다. 2630님, 정답! 계면조 폭농 북두칠성. 아주 자세히 써주셨어요. 네. 가야금은 늘 멋지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직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재방송 때 5205

님 개면조 폭농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다음 주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선정되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강태용류 산주합주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강태용류 산조합주였습니다.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는 지금 현재 부산 무형유산 제8호로 지정되어 있죠.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를 근거로 한 산조합주였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풍류 현장은 경남 창원 불모산 자락에서 천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불모산 영산제입니다. 영산제는 석가모니가 인도 영치산에서 설법하던 법회를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불교의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한 의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불모산 영산제는 경상도 지역 특유의 아랭욕소리 범패와 바라춤, 나비춤, 법곱춤 같은 작법무가 어우러진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전통 의례인데요. 수행과 예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함께 살아 숨쉬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모산 영산제의 중심에는 범패가 자리합니다. 범패는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며 의식의 흐름을 이끄는 불교 성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진감국사가 하동

싼개사에서 체계를 세운 이후 지역별 특색을 지닌 여러 갈래의 소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경상도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아랫역 소리는 깊고 굵은 저음과 긴 호흡이 특징이고요. 산사의 울림과 토속적 정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불모산 영산제는 바로 이 아랫역 소리의 대표적인 전승 계통으로 불모산 성주사와 김해 장유암 등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모산 영산제는 우담 스님에 의해 지역적 특색을 갖춘 범패의식으로 정립됐는데요. 이후 명예 스님을 거쳐 현재 석봉 스님 등에 의해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범패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수행과 기도의 소리이며 긴 선율 속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극락 완생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느리게 이어지는 소리의 흐름은 듣는 이 마음까지 차분히 가라앉히며 어느새 의식 공간 전체를 하나의 수행 도량으로 바꿔놓지요. 영산제는 본래 석가모니가 영치산에서 설법하던 당시에 장엄한 법회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의식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자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이 흩날리고 보살과 천녀들이 내려와 꽃과 음악, 춤으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불모산 영산제 역시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국태민안과 사회의 평화 그리고 영혼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불모산 영산제 한마당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불교 의식을 넘어 천년 세월 동안 이어져온 우리 전통 불교 문화의 깊은 울림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사에 길게 울려 퍼지는 범패의 선율과 장엄한 작법의 몸짓 속에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위로와 기원의 마음이 살아있으며 그 오래된 법음의 울림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사색과 평안의 여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석봉 스님 외 여러분의 공연 실황으로 불모산 영산제 중 고향계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1부 코너 풍류 사전에서도 불교의 의식음악인 범패에 관해 알아보면서 범패의 종류 중에서도 안채비 소리를 함께 들었었는데요. 제 종류나 의식 규모에 따라 간단한 불공과 시식은 안채비 소리로 불리고 영산제와 같이 규모가 큰 의식에는 안채비와 바깥채비 소리가 모두 불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사물놀이 공연실황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요즘 시골 동네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던 정겨운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 빈자리를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가득 실은 이동마트가 채워주고 있다고 하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동마트처럼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드리러 판소리와 우리 소리 싣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갑니다.
1: 판소리가 왔어요. 희노애락 모두 담긴 판소리. 어깨춤 절로 나는 미녀와 요즘 핫하다는 장작 판소리도 가득 채워왔어요.
0: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첫 곡은 근대 명창이었던 정남이 명창이 가야금 명창으로 부른

청춘을 허송마라입니다. 어화청춘 벗님네야 청춘을 허송말고 헐 일을 하여보세 이렇게 시작해서 효도가와 장부가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이어지고요.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로 끝을 맺습니다. 근대 시기 새로 만들어진 정남이 명창의 단가인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리갈 음반에 남아있던 것을 신나라 레코드사에서 2004년도에 복각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청춘을 허송마라 보내드립니다. 가야금 병창의 정남이, 고수에는 박상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청춘을 허송마라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병창에는 정남이, 고수는 박상근이었습니다. 정남이 명창은 1905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해서 가야금 명인 한덕만, 안기옥에게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배웠는데요. 장단이나 민요, 판소리, 창극, 농악 등의 아주 다재다능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1935년도에 조선성악연구회의 이사로 활동했고요. 여기서 창극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극 유충렬전의 경우 주인공 유충렬 역을 맡기도 했죠. 박동실, 조상선, 오태석, 박녹주, 임소향,

0: 임소희 등과 함께 국국사를 조직하고 국악원 창학부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전쟁 당시 월북해서 더 이상 그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편으로 반주를 맡았던 박상금 명인 역시 가야금 산조의 명인인데요. 충남 영기 출신으로 독자적인 중고제 가야금 산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가락은 성금년 명인에게로 이어져 새로운 산조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단가는 정남이 명창의 소리와 박상금 명인의 반주가 남아있는 귀한 음반이라고 하겠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아!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수군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으로 추임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수궁에 들어온 토끼는 훈련 대장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난데없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요. 토끼가 자신이 토끼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을 하다 결국에는 용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 함께 추임새하겠습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3: 깊기는 깊다마는 들어와 보니 과연 별천지로구나. 이러한 좋은 경치에 풍월 한수 못해서야 훈련대장 할 수 있나.
0: 에이.
3: 산중육예기 토성하니
0: 좋다.
3: 사해 풍광 예반중을
0: 쉬고
3: 조소조아 어서 들어가 하관 말찍이라도 참석이나 좀 시켜주시오. 글랑 그러시오. 땅을 동그럼하게 그려주며 여기 잠깐 앉아 계시다가 토끼 잡아들이라 천은 청령이 내리거든 부디 놀래지 마시오.
0: 시고.
3: 내 들어가 남여 가지고 나오리다.
4: 시고.
3: 그렇다니 그리 허리다마는 그 법인조가 저 더럽소. 어. 내가 훈련 대장을 하면 그 법은 꼭 뜯어고치리다.
0: 아시고.
3: 그거야 처분대로 오시오.
4: 예.
3: 그때여 별주부는 영덕전 노른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진세 출세하였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만리를 무사히 왕래하였으며 진세 토끼는 어찌 되었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산문 밖으로 대령시켰나니다. 네, 그러면 토끼 밥뼈 잡아드려라.
0: 시고.
3: 청룡이 으글으글 하더니 예, 좌우라 우저 별건 입과 소만은 도로 뭐 근근모조리 수령수역을 듣고 청사홍사우라 줄을 허리 아래다 비껴차고
0: 시고.
3: 우르르르 달려들어 토끼를 해워 쌀쥐 지랑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 입대 잡는 거도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

0: 다음에는 만병요 충병약이라 망하지 몰아가지.
1: 그렇지.
0: 아이고 나는 강아지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 같으면은 더욱 좋다. 토타는 너를 잡어 토패쪼 살찐 날이 양의 건 공파 전혀 후박 없이 날 안 먹고 냅불 빼어 과일도 메고 네가 아주 백결해여 신도 짓고 북도 모이고 똥어 주문 걸음머니 버릴 것이 없느니라.
1: 그렇지.
0: 이 송아지 몰아가지.
1: 아.
0: 아이고 나는 송아지도 아니고 망아지요. 알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성감모 구단족이라 유단 행장 천리마르다 연인의 오백 그 죽음뼈도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자로 바쳐있으면 정금상을 아니 주랴. 그저 들어라 우 말그랑 저장대로.

0: 못해란다.
1: 달려오네용.
0: 에이.
1: 왔다 이놈 별주부야. 어. 뭐야.
0: 글씨고.

0: 그래 동댕이 차은에 던지며 토끼 잡아들였어.
1: 아이고. 취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수군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이었습니다. 이 수군가는 전북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셨던 홍정택 명창의 추담째 수군가였는데요. 용궁에 온 토끼가 먼저 시조 반장을 하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진몰이로 토끼를 몰아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이 자진몰이는 사박장단으로 흥겹거나 긴박한 대목에서 잘 쓰이는 장단입니다. 추담째 수군가를 전승하시는 양은이 명창의 소리로 이어지는 대목 또 들어보겠습니다. 수군가 중 토끼의 꾀부터 수궁풍류까지입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토끼에 잡혀 들어가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신이며 무수어 노병지졸이 좌우롱여 여건을 서양의 촉변의 진태유곡이요 용궁지하의 필사당태라 눈만 끔적끔적 하고 앉아있을지 용왕이 분부하시되 내 토끼 들어라 내 우연히 병이 들어 사경에 이르러 명의한테 문의헌증 내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를 마라. 내 여봐라 토끼 배를 급히 갈러 간을 던집에 소금찌개 올려라. 아 토끼란 놈 훈련대장 할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 말을 들어놓으니 기가 쾅 맥힐 지경이라. 얼른 한께를 생각하였으되 용왕 앞으로 바짝 나앉으며 자 내 배 따보시오. 간이 들었는가 없는가 한번 따보시오. 용왕이 가만히 생각한데 아 저놈의 뱃속에 간이 들었다고 봐서는 배를 안 떼려고 올 것인디 배를 따라고 내미는 것이 하도 이상하여 내 이왕의 죽을 바야 내 속에 있는 유언 말이나 허고 죽어라. 토끼 반겨 듣고 말을

0: 쉬르갈 쌍돌의 소리
1: 좋다.
0: 억자창생 원망중우 담아던 상주임군
1: 헐씨고
0: 성현우 패소그강 침공그가있다 하고 비가르 배를 갈라 무고히 죽였은들 일곱 궁그가 없었으니
1: 좋다.
0: 서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아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태명 마라간 싸움꼭
1: 그렇지
0: 들다려 달라고 하면

0: 마당 의사의 로키를
1: 얼쓰고
0: 필수병적 구불농식하고 탐수병직 설불능은 신수병직 이불렁창하고 간수병직 목불렁시라 간이

달라고 포체계로 가을을 내어 반천예보다 꼬

0: 나 다름에 두고
1: 아, 좋다.
0: 토하여 수옥계변에 닥쳐걸어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소궁 흥미가 좋다기로
1: 얼치고

0: 화를 내요 이놈. 내 말이 당최 모든 말이로다.
1: 좋다.
0: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 되자 않는 다른 바가 없는데 어찌하여 내 칼을 떼고 뒤리고 입으로 추려본단 말이냐.
1: 반스쿠.
0: 토끼가 단거리여 어쩌오대. 대왕이 토지리오 미지기로 소이다. 대호폭기 신원어여 사신인 수가 되어 있고 염제실롱시 어쩐일로 인신호도가 되었으면 대왕은 너희여 꼬리가 저리 지드란 허업궁 서태는 뭐 삼일로 꼬리가 예래며 또 허업궁 대왕의 옥체에는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서태의 몸뚱이는 다리에리 송살송 살허업궁 가마구로 일러동 우정가마

0: 금주사 한가지라 하고 먹이 위기니 답답하지 아니 하다니까 용왕이 그제야 토끼한테 돌리느라고 그러하면 내가 추리편은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1: 지구.
0: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공개가 셋이 나란히 뚫렸기로 저 공개가 보통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립니다 예
1: 좋다.
0: 한 공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공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공기로는 간을 내고 디리고 입으로 출입을 아니다
1: 그렇지.

목숨 충하고 싶도록 네. 천지 음양 오색광채 아침 안개 저녁

0: 차르르 돌아다 보며 옛게 숭어 멍청 놈 자식 같으니 콧구녕이 저렇게 담배 때 불 처리같이 생겼으니 멍청할 수밖에 없지. 미련 허드렁 저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으면 간을 데려다가 대왕의 화도 칭차하고 너도 충성이란 떠나송. 양유합이 좋을 것을 미련 허드렁 저주부야 만세대 타가니 있을 때가 없구나.
1: 시발.
0: 용왕이 가만히 들어본지요. 이치가 그럴듯한지라. 나줄들을 분부허사 내 토끼 해박하여라.
1: 제.
0: 토끼 결박을 끓는 후에 용왕이 사정주로 물으시되 아니 그러면 내 간이 아니면은 치무병을 먹고 친다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예, 소태가 나가오면 소태 간뿐만 아니오라 한테 걸린 간을 많이 가져오는 말은 소태의 먹은 마음 대왕께서 짐작을 못하시니 소태는 옥에 가두어 두시고 별주부 혼자 보내시되 소태의 체험이 옥에 소태 편지 써보려면 간 찾아 보낼 터이오니 그렇게 없든지 소태를 믿사옵거든 별주부와 같이 보내주시던지 처분대로 허옵소서. 용왕이 토끼 말을 옳게 알아들으시고 하마터면 아까운 목숨을 잃을 뻔했구나. 내 대열을 배설하여 최생원님을 위로하도록 하여라. 잔치를 치르는 뒤 운모 병풍 둘러치고 수령념 높이 걸고 차담상 올린 후에 팔선녀를 부르고 풍악을 갖추어 토끼를 위로 허는디 왕자제로 봉필이 과천사죽장.

돈 먹으면 성실을 못하는데 안개 쓴 적성자가 보답부리 진 본인으로 우리 선조 가시 쓴물 오도 먹고 신선대야 장생불사 흐느

0: 수군가 중 토끼가 꾀를 내는 대목부터 수궁풍류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이었습니다. 소리와 북반주를 해주신 양은이 명창과 박정철 명곤은 부창부수 부부 사이라 더욱 합이 잘 맞는 소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나서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대접을 받는 장면이 벌어졌는데요. 이 수궁풍류 장면은 심청가에서도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뒤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같은 남의 용왕 시절이었으니 어쩌면 토끼와 심청이가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강자와 약자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모습을 그렸는데요. 하찮은 토끼 한 마리가 아니라 용왕의 목숨이 토끼에게 달렸으니 토끼는 수궁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둘고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춘향가 한 대목을 창극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사상봉 대목인데요. 이몽룡이 과거 급제 후 어사가 되어 남원을 내려와 춘향집을 찾아가게 되지요. 기도하던 월매를 만나 재미있는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입니다.

그럼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몽룡의 고준석, 월매의 최영란, 향단이에는 박은선입니다.

그렇구나. 황활루야 잘 있으며 보자고도 부사터냥 황활루야

시작!

0: 살려주시오. 비난이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1: 내가 어사한 것이 선영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훨씬 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테니 밖에서

0: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잠시 불러 속이는 수밖에.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1: 아야, 너희 아씨가 죽게 되어 성주 조상이 모두 발동이 되었나. 어떤 놈이 술 담뿍 처먹고 와서 오뉴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 좀 나가봐라.
2: 아, 예? 저 누구를 찾으신 게라?
0: 오호, 너 이만한 집념 잠깐 나오시리라.
2: 야,
3: 마님, 밖에 어떤 거린 같은 사람이 와서 마님을 좀 뵙재요.
1: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황 없는데 누구를 만난다냐? 가서 우리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 보내라.
3: 예? 어이.
4: 우리 마님요, 안에 계심서 안 계신다고 살짝 따 보내래요.
0: 얼굴도 어여쁜 것이 심부름 하나는 참 잘하는구나. 그래, 그 딸한 말까지 다 들었으니 그리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라.
4: 예. 마님, 그 딸한 말까지 다 들었다고 딸 것 없이 그냥 나오시라는데요.
1: 야, 년아.
2: 예?
1: 그 딸한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 가겠냐? 못 나간다고요?
4: 예.
1: 아유,
4: 우리 마님이 못 나오신대요.
0: 어허! 어메. 기어이 좀 나오시래라.
1: 아유, 예. 예.
4: 마님, 기어이 좀 나오시래요.
1: 아, 큰년이 심부름 하나 똑똑히 몇대요. 이? 시집을 갔으면 애 새끼는 열대에서 낚았다. 쏙 들어가.
2: 야.
1: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정황 없는 날 누가 오니라, 가니라, 성가시럽게 한다냐, 이?
5: 그 누가 날 찾나, 그 누가 날 찾어, 날 찾을 리가.

장래 본지가 어디요? 세곡 인도 백헌기 백발이 화연기 찬대길이 헌기

무엇이요? 이몽룡? 에이. 잘가! 참말로 이몽룡이란 말이야!

0: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이몽룡의 고준석, 월매의 최영란, 향단이에는 박은선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 굴어나갑니다. 보면 홍안이오, 홍안은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오, 홍안이오.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가명 전주로다.
0: 판소리 토파보기. 판소리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인데요.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심청가 중 범피 종류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범피 종류는 심청이가 배를 타고 바다로 망망하게 떠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진양조로 슬프고 비장하게 심청의 길을 그려주는 장면이죠. 이 대목은 바닷길을 바라보며 역사 속 유적과 고사를 말하는 내용과 연려나 충신들을 만나는 소상팔경 대목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이 대목은 심청가의 눈대목으로 꼽히는데요. 음악적인

사용법과 식임새, 목구성 등이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범피 종류 중에서도 앞부분의 사설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시작은 범피 종류를 길게 뽑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범피 종류, 둥덩실, 떠나간다. 물 가운데 배가 둥실둥실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망망한 창해이며 탕탕한 물결이라. 넓은 바다에 힘찬 물결이다.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 안으로 날아들고 흰 꽃이 핀 물가섬을 떠도는 갈매기는 단풍이 든 붉은 언덕으로 날아들고 삼강의 기러기는 한수로 돌아든다. 여기서 삼강은 오나라의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수로 돌아든다 할 때 이 한수는 양자강의 한 지류이죠. 요량한 남은 소리 어적이 그 엄마는 소리가 맑은 소리는 어부가 부는 피리소리이지만은 곡종 인불견의 수복만 푸르렀다. 이 곡종 인불견의 수복만 푸르렀다는 말은 당나라 때 시인인 전기의 상영고슬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원문은 곡종 인불견 강상수봉청입니다. 노래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물 위에 두어 개 산봉우리만 푸르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애내성중 만고수는 날로 두고 이름인가 배에 노지라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있으니 날을 두고 이르는 것인가 장사를 지내가니 가태부가 간 곳이 없고 장사는 중국 화남성의 중심지를 이르는 지명인데요. 가의가 태부의 벼슬 자리에 있던 곳을 얘기합니다. 명나수를 바라보니 굴삼녀 어복 충혼 무양도 하시던가 굴원이 빠져 죽었다는 명나수를 바라보니 그의 충성스러운 혼이 잘 있던가 황학루를 당도하니 일모향관 하처시오 연파강상 사인수는 최호의 유적이라 황학루를 당도하니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 라고 읊었던 당나라 때 시인 최호의 황학루라는 시의 유적이 바로 여기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범피 종류 대목은 쓸쓸하게 옛일을 생각하며 망망대해로 떠나가는 심청이의 슬픈 심정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설의 뜻을 생각하며 심청가의 눈대목 중 하나인 범피 중류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심청가 중 범피 중류 소리의 성창순 북반주에는 김동준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성옥수 김

0: 하시고
1: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입히되 왔느냐 대등대하였소.
0: 하시고
1: 이리 한참 스텝 점구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2: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오늘의 판소리와 함께하는 분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강습 소식 전해드립니다. 판소리 치유센터의 센터장인 소리꾼 김명자 씨가 6월부터 12월까지 판소리 화병 치유 대중강습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소리꾼으로 지난해 최판사의 초대 손님으로도 찾아주셨던 김명자 선생님은 1990년 민족극 계열의 극단 아리랑에 들어가 마당 악극배우로 활동하다 판소리를 시작한 분이죠. 또랑광대 콘테스트를 통해 슈퍼마켓이라는 아줌마의 씨름대회 참가기를 담은 창작판소리 슈퍼댁 씨름대회 출전기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인사동 거리판에서 창작판소리는 물론 판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판소리의 치유적 성격을 주제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요. 그 후 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 뒤 판소리 치유센터를 열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준비 중인 판소리 화병 치유 대중강습을 통해 판소리가 가진 여러 요소 중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화병을 치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소리로 화병을 치유할까요? 우선 몸의 긴장을 풀고 단전으로부터 끌어올린 호흡과 발성으로 판소리의 기본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고전 판소리와 창작 판소리 사설을 통해 내 인생의 서름을 되돌아보며 치유받는 시간도 가진다고 하네요. 그동안 판소리 치유센터 김명자 센터장에게 소리를 배웠던 분들로부터 소리를 하고 나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이런 후기도 종종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번 강습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판소리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명자 선생님의 소리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5년째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와 엄마의 합성어인 할마의 황혼 육아기를 담은 작품이죠. 창작 판소리 음매 기사라 한번 들어볼까요? 음매 기사라 중 파스타령부터 황혼 육아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김명자, 복반주에는 박명원입니다.
3: 파스가 없으면 어찌 살 건가.

0: 어깨 허리 무릎 발등 꼬치까지 파스 파스 파스.
1: 아이고.
0: 사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만 빼꼼히 열고 이 전쟁을 지켜보는디.
1: 어이.
0: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에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봐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봐줘야지.
1: 어이.
0: 그만 둔다니 웬 말이야? 내가 뚜껑 열려서 더 이상은 못 뜨겄다. 너 같으면 허겄냐?
1: 어이.
0: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에이. 내가 애들 다 키우고 세상을 나가면 에이. 누가 날 써주겠어? 엄마는 경력 단절 몰라?
1: 어이.
0: 그 정도.

0: 이건 시집살이보다 더하네.
1: 어이.
0: 엄마 그렇게 기분 나빠. 애들

0: 사람을 보는 것은 손주가 예뻐서라기보다
1: 그렇지.

0: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6월부터 판소리 화병 치유 대중강습이라는 속도 뻥 뚫리고 덤으로 소리까지 배우는 특별한 수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김명자 소리꾼의 음매 기사라 중 파스타령부터 황혼 육아까지였습니다. 북반주에는 박명헌이었습니다. 판소리 치유센터를 이끄는 소리꾼 김명자 씨는 이번 강습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단가 호남가와 판소리 흥보가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판소리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흥미로운 강습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갈금병창하는 서일도입니다. 하이시고!
0: 이번에는 여성국극 한 대목 보내드립니다. 여성국극은 1950년대에 여성 소리꾼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설화나 역사 인물을 바탕으로 화려한 무대와 대중적 악곡 등 큰 인기를 누렸던 창극이랄 수 있는데요.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고 창극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 중 여성국극 견우직녀는 차범석 작품의 임춘헌, 한일섭 작곡으로 1957년 명동 시공관에서 공연된 작품입니다. 조영숙 선생님의 재연으로 2006년에 다시 녹음이 되었는데요. 조영숙 선생님은 임춘행 단체에서 배우로 성장했고 극락과 지옥, 백년초, 못 잊어, 견우직녀 등의 작품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견우직녀에서는 임춘행 명창과 한일섭 아쟁의 명인이 금강산 타령을 공동으로 작곡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견우직녀 중 천상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에 조영숙, 한혜선입니다.

우리의 굿센들 황해 요강이 방해를 언들 우리들의 힘에는

0: 여성국급 견우직녀 중 천상대목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의 조영숙, 한혜선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박성희입니다. 얼씨구 좋다!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나누어서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운초 오정숙 명창은 1935년에 태어나 2008년에 타계하셨는데요. 전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이자 동초째 판소리를 전승한 명창이십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전북 전주에서 성장했고요. 어린 시절에는 이기권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2년부터 동초 김현수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동초째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보급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성음이 맑고 단단하며 특히 발음이 분명해서 사설 전달력이 탁월했지요. 판소리는 연극이라는 동초 김현수 선생님의 소리 이념에 충실해서 연기력과 발림에도 공을 들여 극적 표현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동초째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으로 1996년도부터 7년 사이에 녹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흥보가 중 놀보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놀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는 곳부터 첫째 박을 타는 곳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2: 날만 새면 밖에 나가 제비 몰기로 일사물제. 하루는 신수 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보 집을 들어오니 놀보가 어떻게 반갑든지 소반에다 정화수를 받쳐 처마 밑에 차려놓고 두 손 합장 절을 하며 제비니 모시나이까. 어찌 이리 행차가 더디시어 대간장을 녹이시오. 앞뒤에 다 금줄 치고 부정을 가리면서 한라기들 기다릴제. 여섯 개 낳았는데 마금 바쁜 올보노 주야로 어찌 만졌든지. 다섯 개는 조독이 올라 모두 다 골아버리고 다만 한 개 겨우 가서 날개 공부할제. 제 집에 발 붙이고 날개를 발발 떨면 놀보는 바라보고 떨어집소사 떨어집소사. 손을 싹싹 부벼도 종시 떨어지지 않고 구렁이는 아니오니. 이놈의 구렁이 기다리기가 제비 기다리기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걸. 구렁이는 아니오고 제비는 날개 되니 저건 날더가 버리면 10년 공부허사로다. 에라 내가 구렁이 노릇을 할 밖에 수가 없다. 혀를 널룸널룸 하면서 구렁이 현용을 하고 엉금엉금엉금 엉금엉금 기어이 들어가 제비 새끼 집안에 두 다리 측근 부지르더니 마루에 산뜻 던져놓고 모르는 채 돌아서 뒷짐지고 거닐면서 목소리 크게 내요. 풍얼한 소를 읊는구나. 황성의 허주 벽선 원이오 고목을

창우는 앞으로 돌아서며 제 손수 깜짝 놀래 생침 맞는 된 목소리로 여보소 마루라! 놀보게 집 뛰어나오니 여보소 내 잠시 근인으로 미쳐 보들 못했더니 아 구렁이가 물어 제비 새끼 떨어져 철각이 되었으니 불쌍해서 못 보겠네. 우리 동료 살려주세. 흥부는 병태껍질로 싸줬다지만은 나는 더 튼튼한 민어껍질로 싸주리라. 민어껍질과 당파를사로 충선빼 닷줄감듯 칭칭감어 집에 놓고 행경을 초풍할까 근두된 봉석으로 여러 겹을 두르렀구나. 어미 집이 들어와서 그 정상을 살펴보고 참무지정 슬픈 마음 한없이 탄식어노 무슨 궤변 또 있을까 밤이면 잠 안 자고 주변을 살피면서 두 쪽째로 싸서 앉고 낮이면 번갈아서 밥을 부르다 구원한다. 놀보망을 제비어던 죽을 리가 있으리오. 십여일을 지내더니 풀어진 다리가 원고를 되어 앉아도 보고 다루도 보고 무수히 공부를 하더지만은 9월 9일에 당도한지 거중에 높이 떠서 제비말로 짓짓

돌보노마. 나는 괴물쌤 원소대요. 생다지 꺾고 이제 병신지에 뛰었으니 발이 강남 먼 길들 어디가 쉬어 가잔마디냐. 송모 제대한 돌봉놈은 제비들 그를 바라보며 반갑다 내 제비야. 니야 아무리 뭐그린도를 재생찍은 어디에 있느냐. 수호희 강남을 들어갔다가 명전 사모를 따오고 우리 적은

놀보 제비 세 마리는 강남으로 들어가 제비와 함께 현신 후에 놀보놈 전우 내령 낱낱이 주달하니 제비왕이 분을 내어 원수 굿자 바람 풍자 쓴 박씨 하나를 내어주며 이것 갖다 놀보 주어 원수를 갚게 하라. 놀보 제비 받아물고 제 처소에 돌아와 명춘을 기다릴제 그해 겨울을 다 보내고 입춘옷수 경칩 춘분을 지내어 사물을 삼지에 당도 흔히

아직 아직 꽃비를 즐거 어? 놀부 제비 거동 모소 박씨를 집에 다 물고 가족부가 동생 높이 뜨어 총나라 사천리 촉산도 이천리 백성동 오백년들도 뭐 하룻밤 쉰 후 아빵 공항을 늦었나 월라성 일만 이천리를 순식간에 지냈구나 개서 잠깐 쉰 후 주야로 펄펄 날려 돌보 집을 당도하니 돌보 보고 좋아라 반갑다 내 집에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고르시고 난 이제 소호 시절 이 조개관 변수를 호루니 갔더냐 요소호 씨 구멍에서 집 빼고도 네가 뜨냐 어이게니 터득와서 내가 안장을 다 녹이느냐 박씨 물어왔거들랑 어서 급히 나를 타오 손바닥을 쫙 버리고 제비에게 절을 울며 박씨 주이기만 기다릴지 저 어제비 거동을 보소 물었던 박씨를 놀본 손에다 뚝 떨어지고 가족의 동생 높이 쏟아 백구를 따라간다 놀보 받아들고 여보소 마누라 살림 미쳤냐고 왔네 놀보 계집 달려나와 박씨를 들고 보더니 아이고 영감 이거 바삐 갖다 버리시오 놀보 깜짝 놀래 에잉? 아니 어찌서 원수 구자 바람 풍자가 씌었으니 원수 갚을 풍파란 말 아니오 놀보 대답하되 무식한 개팬 내가 무엇을 안다고 이려 모르면 물어나 볼 것이지 구자 내력을 들어봐 구자 내력을 들어봐 원수 구라 하는 글자 자 호구단 짝구자과 꼭 같은 글자인지 흥보박의 향귀비 나오던 내 박에선 서씨가 나와 내 짝이 된다는 말이로세 돌보 계집 들어보니 사람상을 말이로다 무심께만 허는 말이 그는 그러 헛다치고 바람 풍자가 웬일이오 바람 풍자가 더욱 좋다 옛날 태호 복귀 시론 풍성으로 왕어시고 순예안군우 현금 남풍시를 화답하고 문무성왕어 정원승득 전북의 현풍을 여고 주공은 성인이다 빈풍시 지으시고 한태조 수수풍과 광왕제의 고냥궁 와중선생의 작별풍 백이숙 제의 고절이 청풍 엄자령어 선생님풍 토지양주로 부착의 청풍 만구의 반했으니 그 안에 좋을 수가 우리도 이 방을 심어 슬슬도 풍에 임묘하여 사월 남풍에 고이 자라 무슨 풍조 좋은 시절 꽃피고 박이 열려 8월 급풍 따스해면 봄물이 풍풍 나와 웬 집안이 풍성풍성 근래 풍 속에 좋은 호사 감사풍채 호박풍잠 학술풍안 떡외이고 대교에 핑경 달고 푸그그그 내는 평풍치고 선풍도 그그를 옛날 봄이 주야 풍조 돌가들면 그 악지 풍조가 그가 풍가를 하지 마소 아무 말 말고 심어보세요 동편처마 단장 밑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1년 농사 지을 걸음 한꺼번에 젖어붓고 단단히 심었겠다 아적 때 심은 것이 저녁 때 돌아가 본 적

박순이 발서 수종난 놈 수통다리만 어게 솟았는지라 놀보게 집 깜짝 놀래. 아이고 영감, 저것 한만해도 무슨 재변이 생기겠소. 바삐 뽑아버리시오. 놀보 듣고 화를 내요. 예펜 내가 또 방정 맞은 소리를 해요. 아, 나물 들 것은 떡잎부터 안다지 아니여. 이 방덩출이 날마다 갑절씩 쑥쑥 뻗어나가는디 옆에서 순이 나고 순이 더욱 굵게 뻗어 어디가 턱 걸치면 모두 다 무너질지. 사당에 걸치더니 사당이 무너지고 신주가 깨어지고 곡간에 걸치더니 곡간이 무너지고 웬 동리로 다 뻗어 뒤집이고 턱 걸치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값을 물고 한 것이 벌써 수천 양이 되었겠다. 놀부가 벌써부터 박담에 이렇게 손재를 당할 적어 방저서 통은 놀부집 후원회가 열고 한 통은 이웃집 울밑회가 열렸는데 밤중만 되면 박통 속에서 소고 소리, 장고 소리, 징깽가리 소리가 나니 이 박은 초라히 패든 박이었다. 이때는 어느 땐고 추파를 망가니라. 쉬면서도 누르스름하게 익은 박이 완연히 금빛이었다. 놀보놈이 좋아라고 저 박빛이 저렇게 누런 것은 분명히 금들었지. 책략을 펼쳐놓고 갑자일로 대기하여 싹군 30여 명을 사가지고 박을 타는데 놀보가 설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매기던 것이었다. 시르릉 실건

떠오구나. 아우와 세상 사람들아, 금부 대적을 들어보소. 초한지옥 진평이론 범하부를 잡으려고 황금 사만근을 초군의족에다 흩었으며, 소진이는 구변조와 멀지고 너가 시도갖고, 곽건은 효성으로 부친금을 파내었네. 시르렁 시르렁 당기우라 톱질이야. 나도 이 박을 어서 타서 금이 먼지 나오거든면 이 동네를 동명가로 말경에는 금곡동이라 불둘란다. 아유 화가 톱질이더구나. 실근 박이 활짝 벌어지니 뜻밖의 박통 속에서 도진 한 분에다 넌 네 체린 몹세 괜찮으구나. 다 떨어진 헌배 박이 깊은 산이 다 보이고 삼성마포 척사무에다 개가족 묵은 배자 무릎까지 덜렁덜렁. 충치막은 아랫단 황토 묻고 떨어진 채불관에다 흑자가 옷 헌배 좀치 일가산을 넣자고. 덧들 조대 중등 주고 놀보는 안방으로 제 집같이 들어오는 뒤 톱깽이 얼굴에다가 빈대코가 맵수 있고 뱁새는 병치입에 목소리는 장이 크다. 두 눈을 부릅뜨고 놀보놈을 바라보며 에 이놈 놀보놈아, 네 할아비 덜렁쇠, 네 할미 허천대기, 네 아비 끄떡쇠, 네 거미 빠땅, 얘가 못한테게 종일로 네 병자팔을 과거보려고 서울 올라갔지. 사랑이 피었을 때 흉악한 니아비놈 가산모다 도적거여.

0: 그하차튼 연호와 조정을 몰랐더니 제비편의 소식 듣고 불어천계에 왔노라. 네가 솔리가 산을 박도송이다 급히 담아 대게 가서 시종하라. 놀보가 들어본지 사람 상을 말이로다. 아니라고 떼자 해도 삼대가 되었으니 정인 세울 사람 없고 송사들 허자 헌덜 좋지 못한 이 근본을 읍과 촌이 털을게요. 싸우나 보자 헌들 천양반 생긴 뿐지 장작불에다 집어넣어도 언타지 일모냐잉예라.
1: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2번째 시간으로 놀보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놀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는 곳부터 첫째 박을 타는 장면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남원 최고의 딸바보로 소문난 월매 여사님이 왜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셨을까요? 자,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신지 최판사님께 말씀해 보시죠.
5: 최판사 나리, 제 딸 남원 고을의 절세 미인 성춘향이 아시죠? 그동안 내가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마음의 상처 한 줄 나지 않게 금지오겹 길러왔는데 진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딸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리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았겠어요? 글쎄, 우리 춘향이가 오늘 광활루 근해터에 갔다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왔지 뭐예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집 규수가 패스트 패스라나 매직 패스라나 뭐 그런 걸 끊어가지고 와서 줄도 안 서고 먼저 그네를 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 어쩌란 말이냐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당에서 훈장님이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우리 춘향이가 아비 부 자와 어미 모 자를 잠깐 헷갈렸더니 훈장님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꾸짖었다지 뭐예요. 우리 딸은 섬세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진 아이라 그 거친 목소리와 정색하는 눈빛은 곧바로 트라우마로 직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우리 춘향이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기죽게 어떻게 등수를 매깁니까? 당연히 공동 1등으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유리구슬 같은 우리 춘향이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이고, 참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네? 아니, 월매 여사님,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접어기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맷집을 키워야 단단하게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자, 우리 최판사님의 현명한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잖아도 요즘 법원이 온갖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다는 고소장들

말투들 때문에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말투가 기분 나쁘다.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이었다. 심지어 칭찬을 해도 비꼬아 들었다. 등등. 얼토당토하는 사안으로 고소장을 남발하니 법원의 문턱이 달아 없어질 지경입니다. 월매 여사, 그럼 온 세상에 다 조심하라 경고장을 붙여놓고 춘향이가 다른 사람들과 접속을 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한 채 방구석에서 숨만 쉬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월매 여사가 하는 행동은 자식을 나약하게 만드는 온실 속 화초 제조죄, 여기에 해당합니다. 월매 여사는 사랑하는 딸 춘향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당한 훈육을 위해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허무 시들어버려.

0: 왔어.
1: 아.
2: 아. 아. 시자 달에 그린 유문지 유사 이리적 척척 이리적 전부도 오가 무릎 밑에 찬

0: 저기 좋으시고.
1: 남도잡가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유태평양, 민은경, 강태관, 장서윤, 정복원, 김수인이었습니다. 반주에는 이음회였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예지당에서 열린 고현정의 가야금 16 산조 그 너머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주자 고현정은 산조 그 너머에서 강태웅제 고현정류 가야금 산조와 산조 합주를 위한 신화위적 상상을 연주합니다. 강태웅은 산조를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창조의 제자로 40대 후반부터 부산에 살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강태웅류 가야금 산조는 부산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고현정은 이 산조를 꾸준히 연주해 왔습니다. 2013년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간 무대에서 강태웅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연주했습니다. 고현정은 강태웅류 가야금 산조 이수자로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단원을 거쳐 현재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연주한 고현정의 강태웅제 고현정류 가야금 산조는 그동안 연주해온 강태웅류 가야금 산조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산조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를 맡은 윤중강은 국악평론가입니다. 오늘은 윤중강의 사회와 함께 실황 전해드립니다. 사회자 윤중강의 멘트로부터 강태웅제 고현정류 가야금 산조와 산조 합주를 위한 신화의적 상상 이어 감상하시겠습니다.
1: 고현정의 가야금 산조 그 너머. 오늘 해설을 맡은 저는 국악평론을 하는 윤중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초연이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을 없애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강태웅류 가야금 산조가 잘 전승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주하고 듣고 있는 강태웅류 가야금 산조가 강태웅 명인이라는 음악의 전부일까? 사실은 아닙니다. 강태웅이라는 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1941년에 조선성악연구회가 와해되자 이동백 선생이라는 분이 인체 은퇴 공연을 했고 거기서 강

한태웅 선생이 빠지지 않고 연주를 했는데 사실 1941년이라는 그런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전쟁을 준비하게 됐고요. 우리 국악의 그야말로 그 시대에 윗세대들이 다 타계하거나 은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떤 자양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강태홍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왠지 모르게 이제 경성 서울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나다가 뭐 경주에도 계시고 대구에도 계시다가 부산에서 정착을 했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이 음악에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 참 고마운데 실은 강태웅이라는 분의 음악은 더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찾는 한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89년입니다. 원유라케라고 부산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그때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백혜숙 선생, 바로 고현정 선생의 스승 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연주했던 그 가락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것을 또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보된 악보를 대조하면서 오랫동안 그 가락을 연주하고 싶었고 2020년인가요? 그 가락을 연주했고 그 가락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 선생 이거를 고현정 유로 한번 만들어봐 그랬는데 오늘이 그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강태홍제 고현정류 가야금 산조가 초연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모두 다 가야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산조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식하시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가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이 강태홍류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현정 선생이 가야금을 연주하고요. 박범태 선생께서 또 장구를 잡았습니다. 큰 박수를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금 산조 역사에 새로운 또 한 페이지가 적혀지는 것 같습니다. 강태홍제 고현종류 가야금 산조가 초연됐습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보통 듣기 어려웠던 언머리가 있었고요. 자진머리에서 세산조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야금에는 고현정, 장군은 밥범대였습니다. 앞에서 강태홍류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야금 산조의 명인들 가운데서 이제 보통 요즘 공연을 하면 한 10개의 요파가 연주되는데요. 김죽파, 성금년, 김윤도, 그리고 최옥삼류라고도 하는 함동정월, 김병호 이런 분들과 강태홍 선생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1910년대에 태어났고요. 성금년 선생은 192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강태원 선생은 1890년대에 태어난 거죠. 20년이 훌쩍 앞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조가 바로 고째 산조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요즘 많이 안 하시는데 심상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고째 산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고째 산조의 양대산맥이 심상건류하고

강태용 류인데요. 심상곤 류는 전형적인 충청도체 산주어입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음악을 딱 들어보면은 오래 들으면 아는데요. 약간 그래 충청도의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우몽스럽다고 그럴까요? 뭔가 감정을 숨긴다곤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심상곤 류고요. 강태용 류는 묘한 신비감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전라도 사람인데 매우 아쉽게도 서울 중심으로 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7년에 돌아가셨죠.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국악을 공부하셨을 텐데 그런 것이 195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예술의 회원인 이재숙 선생이 가야금사회를 체부할 때에 모든 분들은 직접 만나서 체부할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만나지 못한 분이 바로 강태용 선생이죠. 아시다시피 김동민 선생의 자료를 받아서 이제 체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음악이 시작됐는데 그 테이프가 강태용 선생님이 전부일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거는 말년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가무 악기가 다 능통한 분입니다. 노래, 춤, 연주도 뭐 가야금만 했나요? 다른 악기도 다르셨고 희, 연이 연극이 됐는데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창극을 많이 공연했는데 연쇄창극이라는 걸 공연했습니다. 이 연쇄창극이 뭐냐면은 연극을 하면서 중간에 주요 장면 같은 경우를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연쇄창극인데 이럴 적에 주인공은 정남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했습니다. 이분은 준수하게 생겼고요. 북으로 간 음악가인데 그의 상대역을 한 사람이 바로 강태원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강태원 선생은 연기파이기도 하고 뭔가 성격적인 캐릭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음악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고현정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현정 선생처럼 또 강태용 선생에게 또 다른 면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도 근거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강태용 류를 좀 더 다른 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복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귀에는 생경하게 들리겠지만 아 저런 방식도 있겠구나. 이거는 뭐 콜럼버스의 달걀 같다고 얘기를 할까요? 요즘 시나이라고 연주하는데 은이 뭐 부조화 또의 조화, 부질서의 질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즉흥성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연주하는 이 음악은 진짜 자유로움과 즉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조합주를 위한 시나이적 상상이고요. 네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금에는 이영섭 명인이십니다. 아쟁에는 윤석영 명인입니다. 장구에는 박범택 명인이십니다. 네, 고현정 명인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예지당에서 열린 고현정의 가야금 16 산조 그너머 연주실황으로 강태웅째 고현정류 가야금 산조와 산조 합주를 위한 신화의적 상상을 고현정의 가야금과 박범태의 장구, 이영섭의 대금, 윤석영의 아쟁으로 들으셨습니다. 국악평론가 윤중강의 사회로 강태웅류 가야금 산조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산조를 찾아 첫 발을 내디딘 고현정 교수와 신화위로 함께한 연주자들의 산조 합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다. 친구가 너 참 대범하더라 하고 추켜세우면 그 친구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대범한 행동을 한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대범함과 함께 나약함과 소심함도 분명 들어있다. 이규환의 사랑도 분석이 되나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내 안의 진짜 모습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죠. 먼 거리가 있죠. 남이 바라는 모습에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같은 곳을 바라보다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3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가끔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순간들 있습니다. 뭐 사실 가끔이 아니죠.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어른으로 보이고 싶고 또 때로는 좀 완벽해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린 종종 진짜 내 모습보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이런 고민을 깊이 해보신 분과 함께합니다. K-웨딩을 해부하는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을 쓴 이소연 작가 모시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302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듣고 여기저기 나눠주실 분들 또는 어머 놓쳤다 하시는 분들 다시 듣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고영렬의 이룰 수 없는 듣고 바로 코너로 갈게요.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K-웨딩을 해부하는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글 쓰신 이소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2024년에 만났으니까 벌써 2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어요.
1: 맞아요.
0: 네, 우리 이소연 작가님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으로 함께 걷는 길에 와주셨고, 그때 들려주신 얘기가 그 전에는 사실 너무 많은 옷을 샀었다.
1: 맞아요.
0: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 이 모든 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1: 맞아요.
0: 네, 그러면은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그 전에 너무 많은 결혼식에 갔었나요?
1: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0: 네.
1: 왜냐면 제가 사실 이 결혼식이란 주제를 다루기로 결심한 게
0: 네.
1: 주말마다 청첩장 모임, 결혼식, 청첩장 모임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막상 축하해주러 가면 되게 기쁘고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0: 그쵸?
1: 거죠.
0: 네.
1: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피곤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이것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0: 네.
1: 이 주제를 좀 이렇게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0: 네.
1: 싶습니다.
0: 근데 이 주제를 먼저 선택해서 책을 쓰려고 하시는 와중에 결혼하게 되신 거죠?
1: 맞아요.
0: 아니, 제가 생각해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나도 결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봤거든요. 아니, 조사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1: 아.
0: 네, 만나고 있었는데 조사하다가 결혼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1: 사실은 처음에는 책 제목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의 연장선처럼
0: 네?
1: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로 하려고 할 정도로
0: 네.
1: 아, 결혼식 너무 싫어. 너무 피곤해.
0: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1: 네, 맞아요.
0: 결혼식은 너무 피곤하다.
1: 네.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약속만 하고
0: 네.
1: 둘이 잘 살자.
0: 네, 네.
1: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례도 찾아보고 애초에 얘가 왜 이렇게 성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둘이 약속을 해야 하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90%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의례로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냥 좀 일반적인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좀
0: 네.
1: 작은 규모의 또 저의 여러 이런 까다로운 기준들을 내세운
0: 네.
1: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재밌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또 결혼식 자체를 뭐 저만의 방식으로 하게 된 그런 결론을 다다랐습니다.
0: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다들. 근데 우리 작가님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다 보니 조금 재밌는 면도 있고 또 아기보다 책이 먼저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냥 제 생각에 남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의례 이런 게 요즘 연애로 따지면 오늘부터 1일 같은 건가요? 결혼식이라는 게?
1: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에게 혈연으로 주어졌던 가족에서
0: 네.
1: 벗어나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엄청 큰 통과 의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걸 사실은 축복하는 게 당연하고
0: 네.
1: 그걸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소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을 것들을 일부러 하면서 축하를 하는 게 그 식의 의미였다고 해요.
0: 소를 잡는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네, 그래서요.
1: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특이성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식인 건 맞는데
0: 네.
1: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식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꼭 소비만 있는 것이 아닌데
0: 네.
1: 다 결제, 소비,
0: 네.
1: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 네. 옵션도 추가하고 이렇게 계속 소비와 결제로만 이루어진 식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게 점점 산업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 예식을 특별하게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결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미 준비한 패키지의 선택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웨딩을 시작할 때 그런 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서 네. 이 전체적인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때 주어지는 옵션이 A, B, C가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선택을 안 해도 되거든요.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촬영 안 했는데 네. 그 앞에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진 게 A 스튜디오 갈래? B 스튜디오 그렇죠. 갈래? 이렇게 네. 하니까 아 그럼 A를 갈까? 그럼 A를 가면 또 야간 씬을 추가할래? 노을 씬을 추가할래? 이런 걸로 계속 소비 옵션으로만 선택지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들도 처음에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분명히 저처럼 아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보자.
0: 간소하게 해야지.
1: 다른 사람들 하듯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이걸 엄청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플래너랑 같이 하면 필연적으로 네. 소비만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0: 게다가 그분들이 왜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걸 추가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생기고 다들 이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0: 얘기하면 또 신랑 신부가 어, 해야 될것 같은데.
1: 맞아요. 저 너무 정확한 게
0: 네.
1: 제가 직접 들어본 멘트가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아, 이건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나요?
0: 네.
1: 라고 했을 때, 아, 안한 신부가 없긴 하세요. 이렇게.
0: 네.
1: 그러면 제가 되게, 내가 좀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교묘한 게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이런 거 하시면 신부님들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큰데, 마치 이걸 결제해주지 않으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남편에게 지우고 여성 신부에게는 이걸 결제해주는 만큼 이 사람이 널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입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처음엔 다들 망설이시는데 하고 나면 다들 만족하세요. 이러면 내가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이걸 몰랐구나. 역시 경험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1: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 악의 굴레에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0: 우리가 산업에는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1: 네.
0: 워낙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때 뭐에 가장 신경을 쓰셨어요?
1: 사실 저는 제가 전 책도 이번 책도 계속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번 결혼식에서도 이날만큼은 좀 소비랑 낭비가 좀덜 되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엄청 발품을 팔아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꽃이 되게 화려한데 대부분 수입 꽃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좀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 국내에 산 꽃이 탄소 배출이나 폐기물 같은 거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찾기가. 그래서 아예 안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려다가도 아,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나중에 무슨 뭐 어떤 이런 계약상의 위반이 돼서 왜냐면 패키지 자체가 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되 뭐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됐고
0: 네.
1: 음식물 같은 경우도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원수를 적게 하고 출결 관리를 그날 아침까지도 신경 썼거든요.
0: 네.
1: 근데 보통 신부들이 정신이 없어서
0: 그렇죠.
1: 그런 거 관리를 못 한단
0: 네.
1: 말이죠. 저는 아침까지도 오는 거 봤지 안 오면 이거 미리
0: 음식,
1: 말해.
0: 취소해야 돼.
1: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떠놓기 전에 미리 보관하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데
0: 네.
1: 아니면 다 버려지니까 이제
0: 그쵸.
1: 저는 아침에 그게 생각 때문에 출석 관리를 한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환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좀 부담했던 그런 의무였던 것 같고 그게 또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0: 왜 근데 이제 그 패키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기본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옵션이 있고 요즘에 우리 식당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먹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0: 뭐 요게 기본인데 여기다가 뭐뭐뭐뭐를 할래. 이렇게
1: 맞아요.
0: 약간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한. 네. 근데 이게 기본 패키지라는 게 막상 보면 아, 역시 전문 용어로 뽀대가 안 나는 거구나, 기본은. 뭔가 추가를 했어야만 되는구나. 뭔가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개입해서 좀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게좀덜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1: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취재차
0: 네.
1: 박람회 같은 데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봤을 때, 패키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드메,
0: 네.
1: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3총사가 있는데, 그 플래너분이 보여주신 사진은 기본 패키지가 아닐 확률이 99.9%인 거죠.
0: 네.
1: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노을신 같은 보통은 신부들이 이게 추가금이 따로 없을 거야라고 하는 것도 5시에서 7시가 되면 추가금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 추가금 그리고 뭐 옵션, 옷을 갈아입을 때 들어가는 옵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삼총사로 불리는 스팀의 패키지에서 가지를 치고 여러 가지 또 옵션이 생기는데 요새는 이제 가장 또 악명높은 게 펄레라고
0: 그게 뭐예요?
1: 그 퍼스트웨어, 얼리 체크인, 레이트 아웃.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도 다른 신부들이 한 번도 안 입고 처음 제가 게시한 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건또 추가 비용을 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옵션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0: 장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선택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계속 그렇게 이제 빌드업을 해서 신랑 신부를 가장 많은 아름다운 소비가 되도록 몰아가는 게 있고, 이게 또 아이러니한 점은 플래너 입장에서 인생이 한 번뿐인데 다 부부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 신랑 신부도 이게 뭔가 상술이라기보단
1: 진짜
0: 아 그래
1: 같죠.
0: 우리가 한 번인데 이렇게 하자라고 네. 하다 보니까 산업의 문제가 드러나기보단 네.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신랑 신부는 결혼 한 번 하면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대로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패키지의 규모와 가격이 더 커지고 네. 이게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라가면 더 예뻐 보이는 걸 소비하게 되는데 그건 보통 기본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상품을 계속 교묘하게 더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 노을신 이런 거 이제는 디지털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도.
0: 맞아요.
1: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결혼이 평생에 한 번뿐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그냥 사진을 찍어. 뭐 아니면은 우리는 오늘 이번에 한 다음에 10주년 때 한 번 더 할 거고 뭐 20주년에 한 번 더 할 거야. 이러면은 그때는 좀 다르게 할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막 한 번을 막 엄청나게 크게 한다기보다
0: 맞아요.
1: 그렇게 좀 요긴 좀 귀엽게 해보고 다음에 요거 우리 또 해볼 거고 뭐 아예 이렇게 좀 그
0: 단계별로
1: 네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을 바꿔주면 어떨까?
0: 맞아요. 제가 그 단계별로 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네. 준비해서 네.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네. 축하할지를 또 이렇게 단계별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 네. 그리고 우리 10년의 목표는 요건데 그 다음 10년째는 조금 요걸 위해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으쌰으쌰를 하고.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이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와, 이 행사를 준비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예비 신부가 되는 이 예비 신부의 역할 속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갑자기 이제 이 포커싱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인데 예신이 되면 생기는 일 중에 일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결혼을 준비하며 두 번째 웨딩 박람회 상담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이미 첫 번째 웨딩 박람회에서 내 번호를 넘겼다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신부님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하는 전화가 오던 때였기 때문에 나는 예비 남편의 번호를 기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 문제를 두고 싸움이 일었다. 예비 남편이 신혼집이 될 후보 매물을 살펴보고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나는 그것을 돌아볼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싸움은 격렬했다. 상상해보라. K웨딩 산업을 비판하겠다며 처음에는 심지어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가제까지 붙여 책을 쓰고 있던 내가 신부님이 되어버렸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기 싫었겠는가.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혼식 준비라는 것을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시작을 축하해 주려고 자신의 귀한 시간과 돈을 지불할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부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나도 이런 드레스를 입고 저런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 때마다 괜히 불에라도 데인 것처럼 과격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0: 왜 그래요?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예를 들면 나 옷을 사지로 안 옷을 사지 않기로 했는데 저 옷은 너무 이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우 나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
1: 맞아요.
0: 이런 것처럼.
1: 맞아요.
0: 네. 근데 제가 지금 느낌에는 그래도 고집을 너무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밸런스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적 생각을 했었지만 또 손님도 잘 대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

0: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고집불통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서 참 좋은데 싸움은 왜 하신 거예요?
1: 아, 그게 맞아요. 이게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0: 네.
1: 행사니까 또 가족, 친지, 친구 이런 분들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저만 좋겠다고 생각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작정 친환경적인 결정만 하려는 것을 좀 이렇게 저지했고, 저는 그게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에피소드였던 것은 저는 이제 보통의 예비 신부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하기 싫었는데, 이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신부님 이거 고르셔야 된다. 나중에는 결국 플래너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여러 옵션들을 다 신부에게 주어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왜 이런 옵션들을 다 여성이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이 하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삿짐을 찾아본다거나,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결혼 준비 과정을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싸우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한 케이스는 그 신부분에게 모든 그 권한을 다 넘긴 거예요. 결제, 뭐 선택, 모든 것을. 그래서 싸움이 없었대요. 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모든 날이 식을 진행하듯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9박 10일 내내 싸웠다는
0: 그쵸.
1: 거예요.
0: 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 사실. 내가 참은 거야.
1: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그날만을 위해서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다 해. 이게 되게 사랑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0: 그쵸.
1: 그래서 할 싸움은 건강하게 천천히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0: 네.
1: 들더라고요.
0: 내가 그날까지는 참는다. 이랬던 걸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0: 네.
1: 그게 건강한 의사결정 과정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막 결혼식을 잘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결정 과정도 서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갈등도 맞춰가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걸또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게 이미 이제 결혼의 시작인 거잖아요. 왜냐면
1: 맞아요.
0: 결혼하면 당연히 싸움이 있지 왜 없겠어요.
1: 그쵸, 그쵸.
0: 네, 근데 그 전에 연애 만약에 싸워보지 않으면 연애할 땐다 맞춰주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땐 참고 있었어 이렇게 될수 있는데 네, 이제
1: 맞아요.
0: 준비를 하면서 이제 특히 결정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화가 났을 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면 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걸좀 배우는 과정이
1: 맞아요.
0: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뭐 인생에 한 번뿐 아니면 신부가 주인공 이런 말들 때문에 잘못 사실은 결정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이 사실은 옷도 좋아하시는 편이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어머, 나는 웨딩드레스 결정을 못해서 결혼을 못하겠다. 너무 이쁜 게 많은데, 막 10개 다 입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 개를 골라? 10번 해야 되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사지도 않을 거고, 원래 이제 네,
1: 맞아요.
0: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1: 맞아요.
0: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 일단 처음에는 제가 그런 유혹에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를 과대평가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환경을 내가 더 중시하는 게더 중요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예쁜 드레스가 너무 많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요. 뭐 예를 들어 세 벌만 입어보는데 5만 원이라면 10벌을 입어보는데 10만 원뭐이 정도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많이 입어볼수록 가격이 저렴하고,
0: 네.
1: 그러면 내가 왜안 입어봐? 하면서 이제 입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식을 좀 가정집 같은 되게 하우스웨딩으로 작게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드레스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여야 했는데, 화려한 막 비즈, 막 어깨에

0: 이만큼 온라인인가 이런 걸 욕심내고 티아라도 써보고 싶다. 전혀 티아라가 안 어울리는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욕심들이 막 생겨나는 걸 보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레퍼런스를 찾아본다라는 핑계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다 지우고 그냥 내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 중고로 5만 원짜리 하나 그냥 사서 4만 원에 시 끝나자마자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격대가 그렇다 보니까 엄청 화려한 드레스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히려 저의 선택지를 눈앞에서 제거하니까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눈앞에 있는 한 너무 예쁘고 너무 싸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유혹에 쉽게 휘말렸던 것 같아요.
1: 네. 맨 처음부터 범주를 딱 요거 안에서 이렇게 정하는 게 오히려
0: 네.
1: 도움이 될 수 있었다.
0: 네.
1: 그러면 뭐 좀 그 예비 신부가 되면서부터 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들?
0: 네. 네,
1: 그런 것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친구들 그게 결혼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되게 피곤하셨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일단 초대를 받는 모임, 청첩장 모임이라고 요새는 이름이 붙어서 청모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청모가 이제 초대되는 순간 아 그럼 일단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축의금은 최소 얼마는 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또 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돼보니까 신부도 이게 마냥 아 내가 고마운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1: 네.
0: 얘 사줬나? 얘 어떻게 뭐 어디로 예약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정말 무슨 회사의 매니저처럼 이걸 관리하고
1: 네.
0: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 저도 또 초대를 한 친구도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자리가
1: 네.
0: 이제 청첩장 모임이 된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책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이 청모라는 단어가 사용된 지 10년이 안 됐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꽤 최근에 문화고 네. 코로나19를 이제 접하고 이제 극복하면서 이 청첩장 모임 문화가 더 커졌거든요.
1: 이거 엑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0: 엑셀의 효율화로 이렇게 된 네.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금액대부터 정말 말 그대로 다 착착착 가계부처럼 남다 보니까 이제 신랑 신부도 하객들을 대할 때 마냥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하기보단
1: 네.
0: 이게 아무래도 금액
1: 계산적인
0: 네,
1: 어떤
0: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청첩장 모임 외에도 브라이덜 샤워라는
1: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0: 자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부들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파티인데 옛날에는 뭐 남편 같은 경우는 총각 파티
1: 네.
0: 이렇게 있었는데 브라이덜 샤워라고 이제 2000년대 미국 드라마 뭐 프렌즈 같은
1: 네.
0: 드라마에서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샴페인 터트리고 하는 그 파티가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특이하게 한국만의 고유한 또 문화가 생겼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뭐 이렇게 화려하게 친구들끼리 파티를 해줘야 되는. 근데 문제는 이 파티가 4명이면 첫 번째 1명 친구 해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도
1: 그렇죠.
0: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이 굴러가게 되는
1: 네.
0: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당연히 있고
1: 네.
0: 또 선물도 준비해야 돼요.
1: 네.
0: 금액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게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축복이 비처럼 내린다고 해서
1: 네.
0: 이렇게 샤워, 플라워 샤워,
1: 네.
0: 브라이덜 샤워.
1: 베이비 샤워.
0: 맞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게 축복이 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금액과 결제가.
1: 돈이, 네. 돈이 비처럼 빠져나가는. 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요? 그래도 신부들에게 가장 유혹이 큰 거는 웨딩드레스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웨딩드레스와 프로포즈? 네.
1: 요즘에 또 다 또 프로포즈를 해야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게 프로포즈가 말 그대로 제안한다라는 건데
1: 네.
0: 우리는 사실 모든 결혼이 다 합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1: 네.
0: 식 한 달 전쯤에 프로포즈를 하는 게 이제 국룰이라고
1: 네.
0: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경이 보이는 호텔을 빌려서 어떤 굉장히 비싼 백이나 액세서리를 구비를 해두는 게 프로포즈가 됐고 그거에 대한 로망이 신부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0: 전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냥 결혼식을 그 이렇게 간좀좀 단정하게 입고 촬영, 유튜브 촬영으로 해가지고 그냥 링크만 보낸다.
1: 맞아요.
0: 그것도 경제 부담 때문에 그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하게 가시는 것도 이게 번잡하니까.
1: 맞아요.
0: 청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이 준비 과정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이게 2024년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대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든다라고 하는데, 그 신혼집 비용을
0: 빼도.
1: 빼더라도 이제 한 3, 4천만 원, 최근에는 4, 5천만 원 정도가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들고, 그리고 이제 식대.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0: 지금
1: 있거든요.
0: 너무 오르고
1: 네,
0: 있으니까.
1: 그래서 이제 하객을 기꺼이 오세요라고 초대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인 거죠.
0: 아니, 옛날에는 한분 초대하면은 온 가족, 일요일이니까 온 가족이 나들이 가는 김에 애들 셋이랑 같이 잠깐 들러서 축하하고 밥 먹고 갈 때도 있었지.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1: 큰일 나죠. 그건 거의 커뮤니티에 난리가 날 거예요. 축의를 얼마 했는데 몇 명이 왔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오늘날 그 축의금과 그리고 식대 요 산업 구조인 것 같고, 제가 또 책을 내고 나서도 지표가 바뀐 게 있더라고요.
0: 뭔가요?
1: 제가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강남 기준, 서울 강남 기준으로 식대 중간값이 8만 원대였어요. 그것도 많이 높죠.
0: 사실 지금 툭 떨어진 거 보세요. 네네.
1: 근데 4월에 9만 원대가 최초 돌파됐거든요. 이 말은 어떤 하객이 10만 원을 내면 만 원만 신랑 신부에게 돌아간다라는,
0: 축의금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청첩장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 원조차도 안 남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이게 뭔가 돈을 벌고 뭐더 쓰고의 개념이 아니라, 축의금의 원래 본질은 두 사람의 축하를 이제 온전히 응원하는 마음에서 보탬이 되고자 주는 돈이었는데, 이게 신랑 신부 주머니를 거치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그날 결제를 하게 되는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객을 그렇게 사실 온 가족이 와서 축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식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명이 더 올까, 둘이 올까,
0: 그죠.
1: 전전긍긍하게 된 거죠.
0: 아니, 예전에는 어떡하지, 못 가서 미안해, 봉투만 전할 때 이렇게 죄책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 되게 괜찮은데, 아, 나 봉투만 한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나 이번 주 결혼식인데 어떡하나 막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이제 강남이 유난히 높은 거고, 전국 평균은 아직 중간값 6만 원대라고 하는데, 이게 그 마음의 부담이 하객들에게 가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온전히 축하하는 마음만 잘 전달이 된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0: 뭐, 우리 100세 시대라 저 다섯 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배유경의 해금 연주 The Wedding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배유경의 해금 연주 더 웨딩 들으셨고요.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K웨딩을 해부하는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을 쓰신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공동체가 무너진 자리에 뿌리를 내린 자본 중에 일부분 듣겠습니다.

0: 책을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나의 결혼식 준비에 한참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 아빠에게 이렇게 서러움을 성토했다. 아빠, 결혼식 준비하기 싫어 죽겠어. 다 의미 없어. 왜? 그래도 재밌지 않냐? 재미는 무슨,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야. 엄마 아빠는 결혼할 때는 아빠 친구들이 온종일 버스 타고 걷고 이동해서 엄마 집까지 갔어. 한파리 하려고. 요새는 그런 것 안 하잖아? 그럼 번거로울 게 뭐 있어. 돈만 내면 다 알아서 해주고 아주 편하지. 아빠, 그거야. 그게 싫다는 거야.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돈만 내면 다 해준다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아빠와 나는 둘이 마주앉아 한국 결혼식의 변천사를 들춰보기에 이르렀다. 나의 주장대로 오늘날 성대한 결혼식은 다 사치이기만 한 것일까? 과거에 비해 현대의 것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만약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날 결혼식에 이토록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을 미리 밝혀두자면 문제는 결혼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틈새에 자본이 파고든 방식이다.
1: 저 항상 그렇게 느껴요. 뭐든지 자본이 파고들면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지거나.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에 살지만 자본이 미울 때가, 자본이 그 행동하는 방식들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자본은 너무 일을 잘해서.
1: 너무 잘합니다.
0: 마치 저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네. 때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정신 차려보면 사실 아닌.
1: 네.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고 머리도 너무 좋아요, 자본이.
0: 맞아요.
1: 그래도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의 변천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런 거는 오히려 참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0: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아, 현대의 것이 좀 문제인가라고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었는데 파고드니 자본이라는 이제 범인이 있었고 네. 그게

0: 사실 한팔이를 할 때에도 그게 마냥 좋았냐? 그러면 그 안에 자본이 새어 들어갔을 때에는 그 함을 어떤 이제 예물 예단으로 채워 넣는지 그리고 포장을 어떤 걸로 하는지 이런 게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 건 좋고 오늘 건안 좋고 이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의뢰 아니면 행사를 하더라도 자본이 그 안에서 의미를 가져가고 흡수한다면 그게 문제가 됐던 거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한파리를 하면서도 때로는 아, 한팔로 갔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
0: 맞아요.
1: 시작하면 지고 가고 준비하고 이게 갑자기 퇴색 되는
0: 맞아요.
1: 거죠.
0: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이 그 의미를 오히려 더 훼손하고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보면서 아, 이게 자본이 침투했을 때 생기는 문제였고 다만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웨딩 중개업 플래너라는 어떤 엄청난 대형 회사가 그 힘과 돈을 쥐게 됐고 그 안에서 신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작가님은 작가님만의 뭐 의미 있는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사례에서 조금 뭐 간소하게 또 얼마든지 예쁘게 할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몇개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일단 저는 제 결혼식이 좀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기준을 가지려고 했었다 보니까 친구들도 제가 하도 평소 이러고 다니는 걸 아니까 이제 되게 너다운 결혼식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사실 제가 다녔던 결혼식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그 되게 명랑하고 발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페이스 왁싱, 이렇게 막 제모를 하거나 되게 사실 평소에 그 친구 되게 털털해서 메이크업도 안 하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그냥 내가 알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가니까 결국에 그 친구가 못 참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옆에 그냥 서서
1: 같이
0: 손님들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되게 혼쭐 나요. 그 이모님한테. 왜냐하면 드레스가 망가지고 이렇게 훼손되기 쉬우니까. 근데 그 친구가 비록 이제 예비 신부로서 주어진 그런 크고 작은 업무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 성격답게 결혼식에서 하객들을 되게 환대하고 맞이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제 신부들이 보통 이렇게 팔을 위로 올리지 마라. 너무 크게 웃지 마라. 이런 지령들을 받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까 좀 아, 되게 그 친구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할머니의 할머니의 드레스를 물려 입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 인터뷰 중에서도 할머니의 드레스랑 반지를 이제 물려받아서 식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비용은 말할 것도 없죠.
1: 그렇죠.
0: 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드레스를 보면서 그 손님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1: 이거 나 알아.
0: 이렇게
1: 이렇게.
0: 할머니가 이거 입으셔서 정말 예뻤지 하면서 이제 뭐 이모 할머니 이모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오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방식은 말을 얹을 구석이 없거든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드레스도 완벽, 메이크업도 완벽, 뭔가 뭐 예를 들어 이모 할머니가 되는 분이 온다고 했을 때 박수 치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산이 남은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그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대화를 할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아, 되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그런 결혼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왜냐면 그 이제 만약에 제가 이모 할머니라면 사실 그렇게 조카 손주를 뭐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0: 그렇죠.
1: 그래도 결혼한다니까 이제 내가 한번 가서 봐야지. 그냥 그게 아니라 어머, 오늘 조카 손주가 우리 엄마 옷을 입고 결혼을
0: 그렇죠.
1: 한다니 나 그거 아직도 그 사진에서 본게 생각나고

0: 가서 보니까 어머머 우리 엄마가 입었을 때는 이랬는데 사진 속에서
1: 맞아요.
0: 우리 조카 손주가 살짝 우리 엄마를 닮은 것도 같고 뭐 막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물 예단 같은 경우도 정말 수천만 원에 가깝게 신랑 신부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뭐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집안의 어떤 그런 요소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사실 제일 소중한 보석

0: 많은 분들과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1: 네.
0: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책을 벌써 뭐 생각해 놓은 제목이 있나요?
1: 네, 친구들이 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리즈
0: 네.
1: 계속 해주면 안 되냐.
0: 네, 네.
1: 이제 이 요청을 한 친구들이 사실 네. 저보다 먼저 결혼을
0: 그렇죠.
1: 한 친구들이에요.
0: 다음
1: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 이 3종 세트.
0: 그렇죠.
1: 무조건 다뤄야 된다.
0: 네, 왜냐면 거기에도 지금 자본이 파고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도 또 신혼여행
0: 네.
1: 여기서부터 있고 또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0: 네.
1: 뭐 조리 뭐 보험 조리원 도우미 이런 것들도 다 돈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0: 네.
1: 그게 저는 소비의 그 관습이 무서운 게 계속해서 소비하는 방식으로만 우리 삶을 살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임신, 출산, 육아를 넘어서 무궁무진하게 있지 않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0: 근데 그게 다 패키지잖아요.
1: 그쵸?
0: 요즘에는.
1: 네.
0: 근데 그 패키지보다 내가 필요한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ABC 중에
1: 맞아요.
0: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남편과 싸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작업이 있어요. 이제 카페에 가서 그런 거 고르는 게 아니라 딱 쓰는 거야 종이에. 예를 들어 저는 1번 나는 좀 친환경적이면 좋겠어.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한테 이제 유도신문 하듯이 너 한번 너 자신을 돌이켜봐. 2번 3번은 뭐야. 너도 분명히 하객도 잘 대하고 싶고 가족도 잘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보니까 2번, 3번도 1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도 한번 써봐. 이 기준이 뭐였으면 좋겠어? 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좀 합의안을 만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준이 식을 하는 데에서의 기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사결정도 다 그 기준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 사실 중요한데
0: 네.
1: 신랑 신부들이 다 플래너 앞에서 그 옵션을 선택하는 데만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싸움일 수밖에 없고
0: 네.
1: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0: 그러면 그걸 결정할 때 사실은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서로
1: 그쵸.
0: 공유하고 그게 이제 알게 되면 모든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사실은 알고 이해하고 결혼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살짝 이렇게 드려본 인터뷰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분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 네.
1: 몰랐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기준을, 가치관을 같이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리즈를 쓰실지도 모르지만 아기는 낳기로 했습니다. 책으로 우리가 다음에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소연 작가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놀이터에 연지곤지 꼭두각시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곳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곳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사회복지사 팀장님 모실게요. 함께 걷는 길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대한민국에선 오늘이 토요일. 지금은 오후 4시를 갓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LA에선 이제 막 금요일 밤 자정을 지나고 있을 시간이죠. 자정이 넘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LA에서도 이미 토요일이 시작된 거지만요. 우리는 보통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을 내가 밤잠을 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로 인식하곤 하죠. 그러니 오늘이란 철저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간 개념인 건데요. 그건 아마 오늘을 채워가는 일이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몫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오늘이 지구 어디에서나 같은 날이 아님에도 이 순간 같은 음악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다른 오늘이 특별하게 동기화되는 시간이겠죠. 5월 23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순자의 노래 여창 이수대엽 간밤에로 출발합니다.

조순자의 노래 여창 이스대엽 간밤에 함께 들으면서 5월 23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기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의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좋아서요. 꾸준히 들여보려고요. 지금 거실에 문 열고 듣고 있는데 바람에 실려오는 아카시아향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승승장군님, 아직 5월 중순인데 벌써 한여름 가시가 이어지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좋은 풍류음악으로 편안한 오후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3804님도 보내주셨네요. 라디오 듣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최고! 이모티콘 움직이는 사진도 첨부해 주셨네요. 3804님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정진해서 좋은 풍류, 편안한 곡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0: 본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여러분 10시부터 다시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오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죠. 많은 응모 부탁드려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님의 신청곡 춘향가 중 사랑가입니다. 오늘은 동초 김현수 명창의 소리째로 감상하실 건데요. 동초째 소리는 동편째 우조, 통성, 대마디 대장단 창법과 서편째의 부드럽고 애절한 성음이 적절하게 잘 표현된 소리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 도련님이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 사랑.

문산천봉환을 사랑

0: 그치? 아시고
1: 제리산 높은 봉과
0: 그치?
1: 요천성 맑은 부렁 산수정기 한

내가 사랑 사랑 내

0: 제
1: 내가 먼저 죽거들라 너도 포대 못 살아라
0: 시고
1: 생전 사랑이 이럴진데 서후기약이 없을소냐
0: 제 시고
1: 너 죽은 상될 것 있다
0: 제
1: 너는 죽은 그리 되되
0: 제
1: 다지 따고 다를 그늘음 안에 첫자와 개짐여자 편이 되고
0: 제
1: 나는 죽은 그리 될제
0: 얼씨고
1: 하늘천 하늘곳 나를 변양 제비 붙자와 아들 자자 몸이 되어
0: 제
1: 개짐 여자 변

0: 좋으나 나는 그 택이 싫소. 제. 그러면 너 죽어 될 것 있다.
1: 시고
0: 너는 죽어 꽃이 되되
1: 제
0: 200동홍 삼춘화가 되고
1: 제
0: 나는 죽어서 나비 될게
1: 제
0: 화관 쌍쌍펌 나피되어
1: 시고
0: 꽃봉이를 내가 텃벙 물고 바람 불어 꽃봉이

0: 그렇지.
1: 그러면 죽어서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총로인 경에 되고
0: 쉬고
1: 나는 죽어 인경망치가 되요.
0: 그치.
1: 새벽이면 삼심삼천.
0: 그치.

이어도 우리 둘이 듣기에는 내 사랑 춘향 대이 두령 서방 대.

나 아무것도 되기 싫소. 예, 그게 웬 말이냐? 우리가 살아서 인연이 하지중하기에 죽어서도 만나자는 말인데, 마담 말이 웬 말이냐? 정리는 그렇소마는, 살아서 밑으로 생긴 것도 원통한디, 죽어서도 날다르만 밑으로 가라니 재미없어 내사 실소. 예, 그러면 우리 정리에 너로 우열이 생기게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이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둥둥둥 내 사랑이지, 사랑이.

0: 마.
1: 제.
0: 나 그것도 되게 싫소. 예. 위에로 가서도 마단 말이냐? 위에로는 갔어도 가운데 주인 삼아 따라다닌 것 하나 꼴보기 싫어나 아무것도 안 되나요? 그는 네 팔자소가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그만두고 우리 얻고 좀 놀아보자. 아이고 도련님은 험한 소리도 다 하시오. 얻고 놀다가 미끄러운 장판바닥에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예,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얻고 놀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채 하고 그 말 속 알아듣겠느냐?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노는디.

0: 세상아 사랑해. 세상은 금사척이라고 열개기 사랑해.
1: 좋지.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글동글 소박 우뽕기 떼뜨리고

하느냐? 등금을 주랴 포도를 주랴 대통산 올라가 시금

0: 좋지.
1: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손잡아주랴, 돗잡아주랴, 양을 잡아주랴, 닭을 잡아주랴, 나를 통째 삶아주랴. 아이고 도랴.

아이고, 그만 내리자. 더 내려놓더니, 예, 사랑도 품앗이라. 내가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야지. 내가 도련이 무거워서 어떻게 업어요? 내가 업듯이 허란 말이 아니라 네 양 업고 위에다가 내 두 팔만 들어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금징금 따라다니면 그 안이 좋겠느냐? 춘향이가 도련님께 졸리다 못 견디어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잔뜩 부끄러워 발 한 자국 못 옮기고 선자리에 꼭 서서 내 서방이라 하기도 부끄러워 방자는 빼놓고 내 자, 서자만 가지고 놀던 것이었다.

0: 도련님이 좋아라고 이에 주냐가 말 들으라.
1: 그치.
0: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 네 무엇이 부끄럽단 말이냐. 방자마저

0: 와야 어둥둥내 사랑이로다 어둥둥둥 내 딸이야.
1: 시.
0: 어머나 도련님도 아니 상강오륜을 잊으셨소? 딸이란 말이 웬 말씀이오? 내가 상강오륜을 잊다니 잊었나 안 잊었나 내 이렇게 들어보아라. 삼강오륜을 들어봐라. 삼강이라 하는 것은 서울의 한강이요 평양의 대동강 공주 금강의 세강이니 이것이 삼강이요. 오륜이라 하는 것은 서울 변선의 한성 한윤 자연우윤 평상도 경주부윤 평안도 후주부윤 이것이 오륜이지. 내 어찌 잊었으랴. 내 딸 대기가 원통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구 수양 아들이라도 태워주마.
1: 헐?
0: 아이 참, 그것이 아니오라. 삼강의 부의 부강과 오륜의 부부유별 그거 말씀이오. 예, 오상에는 부창부수라 하였으니 서방님 허자는 대로 안 하면은 강상을 어김이라 허였느니라마는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이 모두가 너와 나와 정에 넘쳐흐는 말이니 정자 노래나 한번 불러보자. 정자 노래를 들어라. 정자 노래를 들어봐. 담담장강 소유 유황객정

해남 태수를 희우정 삼태역경백관조정 소지환정 주어인정 음식투정

난형 내 마음 원형이정 양인 심정이 탁정다가 만일의 파정에 대고도 묘한 복통절정에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완정허

0: 선생님, 오늘은 또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1: 아따, 오늘이 초파일이냐. 나가 지금 절밥 얻으러 먹으러 가야 해서 바쁜 게. 말 시키지 말고 길 막지 말고 어여 비키거라 이놈아.
0: 요미, 초파일은 오늘이 아니라 형님 내일인데요.
1: 뭐셔? 내일이요?
0: 네 형님. 아 그래서 지도 내일 절에 가면 범패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중입니다요.
1: 잉? 범패? 아 그것은 또 뭐셔? 아 뭐 범들이 패를 나누어 노래를 부르는겨? 아 절밤 말고 또 뭐 좋은 곳이 있나 보제? 그거 나도 좀 알아야 쓰겄다 범패. 거시기 풍요 사전 어디냐? 빨리 좀 갖고 와봐라. 네, 오늘 풍요 사전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놀버 씨가 궁금해한 범패란 절에서 주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불교 의식음악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가곡 판소리와 함께 이 범패를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을 만큼 문화적으로 비중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죠. 범패는 크게 안채비 소리와 밭가채비 소리 그리고 화청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안채비 소리는 안에 있는 승려, 즉 제를 올리는 사찰에 소속된 승려가 하는 소리이고요. 밭가채비 소리는 밖에서 온 승려, 즉 외부에서 초청을 받고 온 범패 전문 승려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거채비 소리라고도 하죠. 이 거채비 소리 혹은 밭가채비 소리가 범패를 전문적으로 배운 스님들만 할 수 있는 소리이니 아무래도 더 전문성을 띈 음악에 가깝고요. 안채비 소리는 범패승이 아니더라도 승려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이니 노래라기보단 축언문에 약간의 음조를 붙여 낭송하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흔히 염불이라고도 하죠. 요령을 흔들거나 목탁을 두드리면서 말을 촘촘히 엮어나가는 안채비 소리는 우리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금 형식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정 대도량 검찰 지극지령성

열명령아 자사지초 장근이래 지우중수중군우 하주도감 양공별자 불전내외 일용진몰 무진제불자 등강렬우 열명령가 겸급법계 25류 36부 테란습파 사생칠치

송암 스님의 공연 실황 소리로 범패 안채비 소리 중 예명과 거량 함께 들었습니다. 불교 의식 음악인 범패의 종류에 안채비 소리와 박하채비 소리가 있다는 거 오늘 풍류어 사전에서 함께 알아보면서 그중에 안채비 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황진아의 검은고,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중 자진몰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0: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5월 23일 토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유하영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미녀 세타령이었습니다. 네. 정답 보내시려는 버튼 누르는 소리 들립니다. 들려. 쿡쿡쿡쿡.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꼭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즐겁게 알아가는 행복함. 이것 또한 풍류가 좋다의 매력 아닐까요? 승승장군님. 들어본 것 같은데 공명은 모르겠네요. 오늘도 감상만 잘하겠습니다. 네, 알아가는 재미죠? 우리 승승장군님. 네. 그리고 전영민님. 북두칠성. 네, 좋습니다. 2630님 정답 개면조폭농 북두칠성 아주 자세히 써주셨어요. 네, 가야금은 늘 멋지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직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재방송 때 5205님 개면조폭농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다음 주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선정되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강태용류 산주합주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강태용류 산조합주였습니다.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는 지금 현재 부산 무형유산 제8호로 지정되어 있죠.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를 근거로 한 산조합주였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문연의 소리 12가사 중 어부사입니다. 아정하고 편안한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풍류 현장은 경남 창원 불모산 자락에서 천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불모산 영산제입니다. 영산제는 석가모니가 인도 영치산에서 설법하던 법회를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불교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한 의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불모산 영산제는 경상도 지역 특유의 아랭욕소리 범패와 바라춤, 나비춤, 법곱춤 같은 작법무가 어우러진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전통 의례인데요. 수행과 예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함께 살아 숨쉬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모산 영산제 중심에는 범패가 자리합니다. 범패는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며 의식의 흐름을 이끄는 불교 성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진감국사가 하동 싼계사에서 체계를 세운 이후 지역별 특색을 지닌 여러 갈래의 소리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경상도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아랫역 소리는 깊고 굵은 저음과 긴 호흡이 특징이고요. 산사의 울림과 토속적 정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불모산 영산제는 바로 이 아랫역 소리의 대표적인 전승 계통으로 불모산 성주사와 김해 장유암 등을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모산 영산제는 우담 스님에 의해 지역적 특색을 갖춘 범패의식으로 정립됐는데요. 이후 명예 스님을 거쳐 현재 석봉 스님 등에 의해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범패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수행과 기도의 소리이며 긴 선율 속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극락 완생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느리게 이어지는 소리의 흐름은 듣는 이 마음까지 차분히 가라앉히며 어느새 의식 공간 전체를 하나의 수행 도량으로 바꿔놓지요. 영산제는 본래 석가모니가 영치산에서 설법하던 당시에 장엄한 법회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의식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자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이 흩날리고 보살과 천녀들이 내려와 꽃과 음악, 춤으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불모산 영산제 역시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국태민안과 사회의 평화, 그리고 영혼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불모산 영산제 한마당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불교 의식을 넘어 천년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전통 불교 문화의 깊은 울림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산사에 길게 울려 퍼지는 범패의 선율과 장엄한 작법의 멈칫 속에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위로와 기원의 마음이 살아있으며 그 오래된 법음의 울림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사색과 평안의 여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석봉 스님 외 여러분의 공연 실황으로 불모산 영산제 중 고향계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코너 풍류 사전에서도 불교의 의식음악인 범패에 관해 알아보면서 범패의 종류 중에서도 안채비 소리를 함께 들었었는데요. 제 종류나 의식 규모에 따라 간단한 불공과 시식은 안채비 소리로 불리고 영산제와 같이 규모가 큰 의식에는 안채비와 바깥채비 소리가 모두 불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사물놀이 공연 실황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전원 시인으로 잘 알려진 도현명은 완벽한 이상사회 무릉도원을 꿈꾸었는데요.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릉도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이내 그만두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마침내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도현명은 자신이 원하는 건 부귀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저 날 좋은 때 홀로 산과 들판을 거닐고 밭에 풀을 뽑거나 언덕에 올라 시도 읊조리고 맑은 물 흐르는 곳에서 시를 지으면서 자연의 조화를 따르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산책길 첫 곡 골랐습니다.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인데요. 곽태규의 피리, 송인길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의 음악이었죠.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피리, 송인길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도연명의 유명한 시 귀걸의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도연명은 육조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차례 관직에 나아갔지만 마침내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 회의가 일었고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더 이상 관직에 머물기가 싫었는데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쓴 작품이 유명한 귀걸의사입니다. 저 멀리에서 집 대문과 처마가 보이자 급한 마음에 뛰어갔는데요. 아이들이 대문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해졌지만 뜰의 나뭇가지만 바라보아도 웃음이 나온다 하는 내용도 귀걸의사에 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부귀가 아니라 그저 날 좋을 때 홀로 산과 들판을 거닐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언덕에 올라 시도 읊조리고 맑은 물 흐르는 곳에서 시도 짓고 그러면서 자연의 조화를 따르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 건데요. 오늘만큼은 우리도 도연명 같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말이라서 오늘 귀걸의사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감상하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이해식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해식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국악관현악곡 해동신곡,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 가야금과 플룻의 이중주 춤터, 검고 독주 술대굿,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이해식 작곡의 국악관현악곡 해동신곡 준비했습니다. 곡 제목의 해동은 바로 우리나라를 뜻하는데요. 한국의 새로운 음악이란 뜻에서 해동신곡이란 제목을 취했습니다. 작곡자는 이 곡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악관현악의 웅장함과 섬세함을 일정한 메시지와 함께 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음악의 민속성, 토속성에 기반한 우리의 정서를 녹여내고 있는데요. 곡은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태동, 시작의 울림, 제2장 성장과 갈등, 제3장 해원의 노래, 화해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국악관현악곡 해동신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해동 신곡 제1장 태동 시작의 울림 제2장 성장과 갈등 제3장 해원의 노래 화해와 미래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9년 제5회 대한민국 음악제의 국악연주회 때에 초연됐는데요. 당시에 국립국악원이 여러 단위로 나뉘지 않은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무렵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이해식에게 1979년 제5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입니다. 금파람 제목이 무슨 의미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금은 가야금을 뜻하고요. 파람은 바람을 말합니다. 작곡가는 가야금이 일으키는 바람을 생각하면서 그 제목을 취했습니다. 이 곡은 박자가 난해한 편에 속하고요. 연주 기법도 쉽지 않은 곡입니다. 특히 경기도당 꽃에 쓰이는 무악장단을 많이 도입했는데요. 특히 오박의 터벌림 장단과 진쇠 장단이 주목됩니다. 이 작곡가가 남긴 작곡 노트에 이 곡의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18줄 하모닉스, 왼손으로 소리를 내면서 두 손을 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테크닉, 다섯 손가락의 핑거링, 불규칙한 박절로 배치된 진쇠 장단, 그것이 빈틈없이 짜여진 장고와의 어우름, 관습을 벗어난 스트레스, 이런 수법들이 금파람의 아티큘레이션을 지극히 까다롭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작곡 노트에 보이듯이 이 곡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음악이지만 가야금 연주자들의 숙련된 기법으로 이를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18분 가까운 연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곡은 장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원템포의 곡이라 섬세한 연주가 중요한 그런 음악입니다.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 듣겠습니다. 조수연의 18연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 들으셨는데요. 조수연의 18연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이지영 가야금 독주회 때에 이지영의 위촉 작품으로서 이지영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춤터입니다. 유난히 춤을 좋아하고 아꼈던 작곡가 이해식에게 춤과 관련된 음악은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작곡자의 말에도 춤은 이미 원시시대에 완성된 가장 오래된 인간사의 하나이다. 나는 춤에서 나의 생명을 확인하며 작품을 끌어내며 힘을 얻는다. 춤은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내 작품의 샘이다.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작품의 샘이란 표현이 의미심장한데요. 곡을 들어보시면 작곡자가 남긴 그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실 겁니다. 춤터라는 제목은 어디에서 취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극장의 무대 앞에 있는 원형 혹은 반원형의 공간을 오케스트라라고 불렀는데요. 작곡자는 바로 그 전통에서 춤터라는 제목을 취했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주로 관현악단이란 뜻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리스 시대에는 합창과 무용을 위한 공연 공간이란 의미로

썼습니다. 작곡자는 바로 그 점을 생각하면서 춤터라는 제목을 취했고요. 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춤터란 제를 행하던 곳, 굿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 곡은 미녀 신고산 타령을 무용 조곡 형식으로 변주해서 만들었는데요. 신고산 타령의 선율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를 가해서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융해되도록 표현했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18연 가야금과 플룻을 위한 이중주 춤터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김희숙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희식 작곡의 18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춤터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김희숙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 제36회 KBS FM 국악 무대 위촉 작품으로 초연된 곡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이해식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술대굿 준비했습니다. 술대굿의 술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에 오른손에 쥐는 도구를 말하고요. 굿은 우리 문화의 원형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이 곡이 어떻게 펼쳐질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 곡은 술대로 연주하는 검은고 여섯 줄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기존의 검은고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주법과 음향을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곡을 연주할 때는 개방현을 기존의 음정과 다르게 임종, 남녀, 남녀음으로 각각 조율하도록 해서 장 2도의 음정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매력을 곡 전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선율 면에서는 이 곡에 굿이란 이름을 붙인 만큼 향토적인 색채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국적인 정서가 잘 융합해서 신선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곡은 전체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악장은 임종평조와 고선계면조가 섞인 주제의 선율이 변주돼 나오는데요. 다시 황종평조로 전조된 후에 남녀계면조로 마치게 됩니다. 제2악장은 개방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요. 이 역시 빈번한 전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주 평조로 시작해서 응종계면조, 황종계면조, 임종평조, 태주계면조, 태주평조의 전조 과정을 거칩니다. 끝부분에서 1악장의 주제 선율을 재현하면서 1악장과 같은 남녀계면조로 마무리하면서 통일성을 추구했습니다. 제3악장은 이 작품의 제목 술대굿을 표현한 악장인데요. 술대의 새로운 주법을 구사합니다. 검고술대로 마치 무속장단을 치듯 신명나게 악기를 두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드릴 때에는 왼손으로는 제6현을 튕기고요. 그와 동시에 오른손 술대로는 검은고의 여러 부분을 두드립니다. 쉽지 않은 주법이지만 검고라는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내서 연주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요구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해식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술대굿 듣겠습니다.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희식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술대의 굿 들으셨는데요.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요구하면서 검은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특히 사막장에서 술대로 마치 구슬하듯 악기를 두드리는 부분, 비비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검은고로 낼 수 있는 특별한 소리였죠. 새로운 주법으로 신선하게 전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9년에 있었던 검은고 역사 축제 때 초연된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이해식은 영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는데요. 여러 음악 현장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만난 음악을 자신의 음악적 자원으로 활용했고요. 특히 춤과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춤을 배우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한 춤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작품이 대략 150여 편에 달하는데요. 지난 2020년 9월에 타계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이해식의 음악 네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인데요. 이 음악들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전해드리는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아쟁, 태평소, 장구 이렇게 석대 악기가 펼치는 소리노름입니다. 이 음악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펼치는 소리노름 한 판의 음악인데요. 이 중에 박종선과 이태백 두 분이 사제지간입니다. 제자는 아쟁을 하고 스승은 아쟁 대신 태평소를 맡았습니다. 박종선 명인이 아쟁의 명인이지만 태평소에도 일가를 이루고 있어서 오늘 태평소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김덕수의 장구가 함께하는데요.

세 분이 펼치는 음악적 조화가 빛이 났는데요. 아쟁, 태평소, 장구, 소리누름이었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풍년가 들려드립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풍년가 감상하셨는데요.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무와 꽃과 바람의 조화로 하루하루가 참 좋은데요. 요즘엔 빨간 장미꽃이 한참이라서 장미꽃이 핀 풍경을 만나면 가던 발길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달마다 철마다 우리를 붙드는 자연이 아름다워 참 좋은데요. 오늘 이 자연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천장 지구의 해고 성난이요 천지 신명은 공증좌맹이라 이몽룡 필성.

나 우지 마라. 이별이야 되겠느냐.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이러듯이 울음 울다 이별해도 흥치

가서 가옵시다. 말을

오리라 백빈주 갈매기는

돌아든다. 노량 그 남은 소리 그저

민가 장사를 지내가니 가태부 간광 엉금면 나수를 바라보니 굴삼령

시든가 당은 누를 당동 한이 일무양관 한채

최우정이여 봉안대를 다다르니 삼산은 발락 챙채우네요 이수중분 백노주는 대배인 오던데요 지명강을 강도하니 백낭천 일거후월 피파 서인이 끌어졌다 적벽강을 그저가랴 소동파 또든 풍화를 구하여 이따만은 조명덕 일세지웅 이금을 안재재오 올라오지 깊은 밤은 고소 승계패를 매니 한산살 쇠부엌 소리는 객석

이래서 건너가니 경강옥 상녀들은 망고간을 모르고서

고상은 소사 있고 부산으로 토드는 날은 동정으로 비춰오니 상하 천과인 각사

넣었다. 산지우무 찬 나이비는 자식

한 곳을 점점 방도니 아기한 노 같은 누가 황금 대자로 새겼으되 남의 영덕전 수정문이라 둥그리시 걸렸거나 그곳을 점점 들어가니 천지가 조용하고 음연한 별세계로구나. 다리둥어 선뜻 내려 좌우 경계를 살펴보니 동을 바라보니 인류는이 의려있고 서로를 바라보니 일발창 단정정한디 무추세기 의려있고 북을 바라보니 약속 삼천리 해당아 차이 좋구나 깊기는 깊다마는 들어와 보니 별천지로구나 이러한 좋은 곳에 그러한 소 멋지어야 훌륭한 대장을 할 수 있나 도끼 그를 한 술포를 뜨어 산임 유계기 도용궁 흥이 사해 풍가은 이반 중에라 좋기는 좋소. 여 토선생 여기 잠깐만 앉아계시오. 내가 들어가 우리 수궁 남녀네 보낼 것인 게 그거 타고 들어오시오. 갔다 그러고 아까 그 읊은 글이 참말로 좋소. 우리 수궁 훈련 대장감 글이 분명하오. 별주부 층층 들어가 신세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여사 그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잡아고 왔느냐. 예.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고 신세 퇴를 생금하여 항우 수정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키특타 추부 지층이여 어주를 내려 치하신 후에 어서 토끼 잡아들여라 배 가르고 간 내어 식기 전에 맛을 보자 영을 내려놓으니 토끼가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 안찬애가 사지를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도망을 하자니 수로 말리를 토킹으로 갈 수 없고 수궁에 숨자으니 내 몸에 표가 나니

자타라고 앉았는디. 강신하조을별군 집가수많은 노름의 개무지리 정상구사 가망세를 유아이 빗겨 자고 후루루루루루루루루 토끼의 개였느냐. 토끼 깜짝 놀래. 아이고 나는 토끼 아니요. 그럼 무엇이냐. 도둑 지킨 개요. 개라니 더욱 좋다. 삼복의 너를 잡어 약계장도 좋군이와 장보관이 더욱 좋다. 이게 밥비 말아가지야. 아이고 내가 망가지요. 머리라니 더욱 좋다. 너다 냉장 전림하로다. 천일도 500금으로 죽은 배를 사갔으니 너를 산차 말하다. 대왕절을 바쳤으면 정금상을 하니 해줘야 이마가지 말아가지야. 아이고 내가 송아지요. 소란이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어 양계 두쪽 갈비 양회갈이 진미로구나. 이소와삐 말아가지야. 아이고 이런 재기를 놀놈들이 동해 보감을 말아 보았는지 저렇게 아는 놈들은 처음 보았네. 아이고 내가 네 애랍이지다. 여러 놈이 달려들어 정사공사 가마학세를 이리저리 질끈 묶고 주장대 쿡 찔러 영덕 전하연들아 공대기 쳐내던지며 토끼 잡아들였어. 병든 용왕이 벌떡 일어났던가 보더라. 하하 그거 참 아따 그거 참 약되게 생겼다. 니들 어라 내 우연 득병아야. 백약을 써도 무효가 되고 명이 다려 문의를 허니 네 간을 쓰면 지켜야 한다 허기에 의진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너는 일개 녹임 초신이오. 짐은 수국 왕이라. 네 간을 써 왕명을 보존할진대 수궁을 밤 너 죽는데 뭔 걱정이 될 것이냐. 너 죽더라도 네 시체는 비단의 감장하야 칠곽이 정인어 장풍영향 일석지기 좋은 자리 잡아줄 것이며 정조한식 단오추석 제사라도 착실히 모셔줄 것이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토끼가 영락 없이 죽게 되었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꾀를 또 넣은지 생각하야 내가 또 살아나가야지. 용왕전에 아랩는디 소태 한 말씀 아뢰래다. 소태 한 말씀 아뢰래다. 회음 땅 한신이가 소와 따라 파초카옵게는 한왕 섬길 마음이요. 공팔십 강태공도 주나라 가옵기는 문왕 숨긴 마음이오. 남양 땅 제갈량도 한나라 가옵기는 현덕 섬길 마음이오. 소태도 별주부 따라 수궁 들어옵기는 대왕 섬길 마음이요. 분골 세신 허를 찐데 추기망 허옵니까 일갈상 노래

소리. 억전 장생 은낭중어 다마간 상주 인군의 성현의 뱃속에 칠군기가 있다여 미간어 백아르대 일곱 군기가 있더니까 소태도 배를 갈라보아 간이 들으시면 조련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며 불쌍한지 내 몫이 못지 다시 구우니까 당장 배를 떠보옵소서 용왕이 화를 내놓니 뜨로 그 말이 간계어라 의사 이르기를 피수병즉 구불능식어고 담수병즉 설불능어놓고 신수병즉 이불능청어고 간수병즉 먹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네 소태가 아리래다 소태의 간인즉 얼륜 정기로 삼겹삽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 되면 간을 드립니다. 세상의 병객들이 소태가 얼른하면 간 달라기로 뻗치기로 간을 내어다가 화촌잎에다 가만히 싸 징노로 칭칭통여 영주석상 떨어진 개수나무 끝끝허리에 달아두고 도와유속 어깨면어 목욕 자로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안경 차로 왔나니다 용왕이 또 화를 내놓니 이놈 그 말도 간계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세인 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디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입으로 출입하는고 네 소태가 아래다 네 소태가 아래다 대왕은 단지되어 미치기로 소이다 호기씨는 어찌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신롱식 어찌하여 진신의 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더라 허업고 소태나 무삼일로 꼬리가 이리며 또 허업고 대왕의 옥체난 비밀이 번쩍 번쩍 소태 몸에 난 털이 요리 송사를 송사 까마구로 두고 일러도 오전 까마구 쓸게 있고 오후 까마구 쓸게 없이 인생 만물 비금주수가 모두 다

하니까 용안이 반이나 우리 듣고 그러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겨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군기 세세들아. 이거나 저 군기는 다 어쩐 내력인고. 소태가 아래에다 한 군기로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면 간을 어디로 놓고 어디로 내는고 입으로 놓고 밑공기로 내옵기로 만물시세 동방삼팔북 서방사구국 남방 이치로

0: 국수 중앙고십토 천지금양 아침한기 천적이슬화야 입으로 놓고 미궁기로 내 업기로 으뜸간이 되나니다 내년 하느라 저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허였으면 간을 보차 가지고 들어와 대왕명도 책자 주기 허없고 저도 중신이 나타나 양주야 가보줄 텐데 미련 하느라 저주부야 만세지 다 있을 때 없네
1: 용왕이 반이나 둘려 그렇지. 그러면 세상에서 네 간 먹고 지켜온 자가 있느냐
0: 그렇지. 예 있지요 소태그 해리비 문경을 좋아하여 유산유수 논일제 무교가로 내려왔다 실조가야 물에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을제 안무어제의 제신들이 구선하여 내려왔다 건져주어 살았기로 그네 난망 그의 간 조금 주었더니 동방사기 두시에 거여 삼천 갑자를 살았고 위수로 돌아오다 간대여서 씻었더니 궁팔심 여상이로 낚시질 나왔다가 기갈이 자심하여 그물 조금 떠 마시고 달팔심을 더 살았고 안기생 척성자도 우리 간 얻어먹고 장생불로 하였으니 원컨대 대왕께서도 소태 가짜시면 천천만 만세를 대평으로 누릅니다. 아 이렇 다시 거짓말을 막 해놓으니 용왕이 아주 토끼에게 아주 둘려 내어봐라 토선생 해봐라 토선생 해봐야 전상위에 앉힌 후에 용왕이 인사를 하실지 태공은 그 양비하고 과인은 저 수부하야 불상통서버려니 피차일이 만나기는 천만 몽예로시 어서 토선생에게 술을 올려라 수국미색 전어 단정히 계좌하야 동정 춘주를 가득 부어 올리니 토끼 대답하되 대왕께서 이렇게 관대하시니 소태 뼈를 갈아드린들 무슨 한이 있으리까 그러나 소태는 과맥전 대추로서이다 토공이 과인을 위하여 수로 말리를 왔다가 내정이 섭섭하니 한 장만 받게 아 대왕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니 소태는 사차 불필요소이다. 일성 산골무만 먹던 놈이 동정 춘주를 알 수 있나. 한 잔 맛보더니 술 마쳤어. 그 한 잔만 더 주시오. 아 이놈이 이렇다시 한 십여 잔을 먹어놓으니 취흥이 도도하야. 수궁이 지 발목물로 알고 한번 놀아보는 뒤 때마침 토공을 위하여 수궁 풍류가 낭자하는 뒤 곁들어 놀겄다 황자제로 봉필이 곽천사 죽장고 슬등정궁 장자방 옥통소 띠로디로디로 석연자 검은고 슬기동기동도 해강의 해감이며 격타고 주영정능 파사부사

0: 제 낭자한 풍악소리 속옥에 진동은 다 토끼도 실명네 토끼도 실명네 얼씨구라 절씨구 지와 자자 줄씨구 약일 내라 약이요 내 간이 약이요 미수병강 대공도 내 약을 먹고 080, 80, 160을 달았고 동방사기 날 만나 간 좀 달라이기에 파달만큼 주었더니 삼천 갑자만 팔천 장생불로 허연 헌건대 대왕동 소태간 자시면 천천만 만세를 태평으로 들 테니 걷지 아니 줄시고 지화자자 줄시고 앞내 버들은 청포장 누르고 뒷내 수양은 우록장 눌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 흔들 오질 오질 춤을 출제 아빠를 반짝 춥게 들고 졸랑 졸랑 도는구나
1: 귀밝은 대장범 치가 토끼 뒤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철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토끼 뱃속에 감들었다! 소리를 질러놓으니 토끼가 술이 바짝 깨겄다. 네 이놈, 너 이놈, 네가 대간절 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냐? 에이? 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느냐? 아 이놈아, 내가 네가 수궁 들어와서 먹은 것이 뭐디냐? 아 빈속에 술잔이나 들어가 놓으니 똥똥거리 노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는 거야. 토끼 생각은데 군자는 가위지방이요 견의지약이라 뺀짐에 주자가 제일 상수지. 뺀짐에 뺄 수밖에 없다. 대왕전 아리오때 대왕께서 병세 만만히 준 것이니 소태가 얼른 세상에 나가 간을 가지고 들어와 대왕의 옥체를 보존하게 내라. 영왕이 판기 듣고 다시 별주부를 진맥을 하니 별주부는 분명히 저놈 뱃속에 간이 들었는디는 또 세상을 나가라고 하니 주다를 넣는디 별주황궁대왈
0: 신의 충성 답에 풀어 원의 산말지를 개우잡어드린 토끼를 뱃속은 달긴가 난이래고 뿌리를 찐데 세상 구슬이 될 것이요 내가 칠종 즐거워던 공명제비요 아니여든 한번 구해 보낸

진짜. 배만 갈라 봄소서. 배만 갈라 봄소서.

토끼가 듣고 일어서며 토끼 듣고 화를 내며 이놈 별주부야 네 말이 당찬하다 왕명이 제정거늘 네가 이기만 하랴 옛말을 못 들었나 상중은 몹쓸 마음 비가누 배가르대 칠구도 못 보았고 하그리 학자로 육맹을 사랬고 미국 방국을 모르느냐 너도 이놈 내 배를 갈라보아 간이 들으시면 졸이지마 아니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내 목숨 수로 말리 갈 수 없고 떠나라 사가대왈 너그 용왕 10년 살 때 하루도 못 살 테요 너그 소국 만조백관 하나 다시 모두 다 멸살 시키리라 배갈라 하나 배갈라라 하나 배갈라 하나였다 배갈라라 밖으로는 등도 없다 내 배를 갈라 니 보아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요즘 사찰에 조금 특별한 스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키 130cm의 사람 모양의 로봇 스님인데요. 이 로봇은 승복을 입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 모습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로봇 스님에게 가비라는 법명을 내렸는데요. 가비는 석가모니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로봇 스님, 조금 낯섭니다. 불교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불교 박람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명상과 마음 공부는 일상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첫 곡은 기나리랑 태평소 독주였습니다. 태평소의 최경만, 장구의 이경섭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서울 조계사에 등장한 로봇스님 가비. 승복을 입고 합장한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정겹습니다. 로봇에게 법명을 내리고 생명 존중과 기만 금지 같은 로봇 5개까지 선포했다는 소식. 불교가 전통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시대와 만나려는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교는 오래된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는 아주 현대적인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일, 괴로움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일, 나와 남을 함께 귀하게 여기는 일. 이러한 것들이 바쁜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순서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

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악 영산회상을 만나봅니다. 영산회상은 원래 불교 성악곡에서 비롯된 음악입니다. 옛 악보를 살펴보면 염화미소로 잘 알려진 석가모니의 영취산 설법을 기리며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일곱 글자를 두 장단에 한 글자씩 얹어 부르던 소박한 불교 의식 음악이었는데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숭유 억불 정책 속에서 불교적 가사는 점차 사라지고 선율만 남아 오랜 시간을 거치며 오늘날의 기악 합주곡 영산회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후기 선비와 중인 음악인들의 손에서 지금 우리가 듣는 장대한 모음곡 형태의 영산회상이 완성됩니다. 상령산에서 시작해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사면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와 타령군악까지 아주 느린 호흡으로 시작한 음악은 조금씩 속도를 더해가며 끊임없이 원래의 선율을 변주해 나갑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생동감과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동양의 정신과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영산회상은 화려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비워내고 머물고 천천히 바라보게 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노라면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은 잔잔해지고 바쁜 시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듯합니다.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현악 영산회상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김천흥, 이창규, 김종희, 조창훈, 구윤국, 김호성, 김정수, 박인기 명인이 연주한 음원입니다. 46분가량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현악영산회상 전곡을 감상했습니다. 김천흥, 이창규, 김종희, 조창훈, 구윤국, 김호성, 김정수, 박인기 명인이 연주한 현악영산회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인들의 명연주가 담긴 한국의 전통음악 전집 가운데 악, 정악 이 음반에 수록된 음원으로 감상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악영산회상은 9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입니다. 연주자의 속도에 따라 느리게 연주하면 50분이 넘게 이어지기도 하는 음악인데요. 그렇다 보니 솔바람 물소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일부만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음악에 머물다 이 시간을 통해 9곡 전곡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뜻깊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다음 일요일에는 또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솔바람 물소리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부의 풍경 소리 그리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바닷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승무 반주 음악입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교수 여러분입니다.

전국의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크고 작은 공연 소식도 이어지는 계절. 그런데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가족과 함께 보고 싶은 무대가 있어도 정작 표를 구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표는 사라지고 잠시 뒤 훨씬 비싼 값으로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암표. 네. 이런 거래는 공연을 만든 사람에게도 공연을 기다린 관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표를 사들인 사람만 이익을 챙기고 관객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인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비싸게 되파는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 법에는 암표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는데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무대 위에 예술가와 객석의 관객이 정직하게 만나는 일. 이번 제도는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연장과 축제장에서 암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풍경소리에서는 정부의 암표 근절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공연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소리의 송가인입니다.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소리의 송가인이었습니다. 송가인 씨의 공연도 표 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앞으로는 암표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만춘 만춘곡 일장 봄날입니다. 연주에 수임당 가락타기 지음 지우입니다.

만춘 만춘곡 1장 봄날이었습니다. 연주의 수임당 갈아타기 지음 지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사고락 2 전해드리죠. 소리와 연주의 우리 소리 바라지인데요. 우리 소리 바라지는 각 지역의 굿 음악과 판소리를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국악 그룹입니다. 누군가를 알뜰히 보살핀다는 순 우리말 바라지. 네, 이 바라지라는 이름처럼 소리, 타악기, 기악이 서로 어우러져서 깊은 음악적 교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실력 있는 팀입니다. 함께 느껴볼까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0: 형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
1: 뭐셨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야! 아이, 그 제비 미쳤던 갑니. 아이, 기왕에 물어왔으니 심읍시다! 아, 이것을 또 심자고?
2: 심어야지!
1: 예. 꼭 심어야 쓰겄냐?
2: 예! 예.
1: 동편 참아 담장 밑에 밭구덩이를 널리 파고 박씨를 따독따독 심어놓으니 일취월장하야 박순이 올라와서
0: 7, 8월 찬 이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3: 흥보가 좋아라고 박을 한통 따다놓고
4: 한번 타보는

0: 뭐여? 어떤 도적놈들이 박속은 싹 긁어가고 남의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네. 아 형님 이거 어찌게 할까라?
1: 뭐 혀째야? 아이 세상에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이거 한나 쓸 거였다 갖다 버려버려라. 갖다 버려버려!
2: 아이고 형님 여기가 뭐라 글씨가 써져 있어.
1: 무엇이라고 써졌냐?
2: 강민수 씨 개턱?
1: 아 형님 턱이 개턱이라 가나요? 내 기름들아 개턱이 아니라 개턱. 열 개자 터질 탁자 나보고 열어보란 말이여 이놈들아.
3: 오 똑똑하여 똑똑해.
2: 아 형님 한번 열어나 봅시다.
1: 아니 뭐또 이것을 열어보자고.
2: 아 열어봐야지.
1: 꼭 열어봐야 쓰겠네.
2: 아니 그럼 열어봐야지.
1: 잡아라 그럼.
2: 잡아
1: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0: 이놈의 형님이 동갓쌀을 다 어쩔 것이오?
1: 아야, 무슨 어찌게 할 것이냐? 우리가 쌀본 집에 밥이나 자리 먹자. 한 쌀 열 가마니만 밥을 해라. 흥보가 밥을 먹는 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0: 밥을 똘똘 뭉쳐갖고 어깨 너머로 휙 던져놓고 딸깍딸깍 받아 먹는 뒤
2: 장단을 희머리로 말아놓고 장단 새로 한번 먹어보던 것이었다.

이렇게 밥을 몽신 먹은 후에 돈 한 꼬미를 들

생사구락 2였습니다. 흥보가 가운데 일부를요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와 연주의 우리 소리 바라지였습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아.

일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열차표 예매하다가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표가 하나도 없네. 분명히 한 달 전인데 벌써 매진이야? 아, 이거 입석이라도 타야 하나? 특히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그리고 일요일 올라오는 열차, 이 표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부터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서 달리는 이른바 중년 열차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 겁니다. 중년 열차, 쉽게 말씀드리면 파란색 KTX 한 편성과 빨간색 SRT 한 편성을 앞뒤로 붙여서 긴 열차 한 대처럼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열차 길이는 길어지고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늘어나는 거죠. 그동안 SRT는 주말 좌석난이 심했습니다. 특히 부산, 광주, 송정, 목포 쪽으로 가려면 예매창을 열자마자 빈자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중년 열차는 경부선 일부 구간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호남선 일부 구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하행 각 한 차례씩 운행됩니다. 모든 열차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혼잡한 시간대에 좌석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겐 꽤 반가운 소식인 거죠. 또 한 가지, 중년 운행 열차는요, KTX와 SRT 운임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면서 일부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약 10%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KTX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매하실 때 운임과 마일리지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고향집 가세입니다. 노래의 정태춘입니다.

정태춘이 노래한 고향집 가세 듣고 오셨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KTX와 SRT를 앞뒤로 붙여서 긴 열차 한 대처럼 운행하는 중년 열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년 열차로 좌석이 늘어났다 해도 좋은 시간대 편한 좌석은 여전히 빨리 나가죠. 그래서 오늘은요. KTX 좌석을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작은 요령 몇 가지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첫째, 조용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출입문, 화장실, 또 유아 동반석 가까운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이 자주 열리고 닫히는 곳, 오가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부산할 수 있잖아요. 둘째, 짐이 많은 분들은 출입문 가까운 쪽이나 짐 보관대 위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요, 짐을 머리 위 선반에 무리해서 올리기보다는 처음부터 짐 놓기 편한 위치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휴대전화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 콘센트 위치 확인하시면 좋겠죠. KTX는 열차 종류와 객차에 따라서 콘센트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열차는 좌석마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열차는요 창가 쪽이나 벽 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요 KTX, SRT, 또 ITX, 새마을호를 주중 일반석 기준으로 할인받게 되는데요. 무궁화호와 누리호는 요일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좌석 등급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매하실 때 경로 할인이 적용됐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막차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함춘호 외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은 막차였습니다. 연주의 함춘호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바람의 소리인데요. 훈 연주의 김영동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마무리 곡 바람의 소리였습니다. 훈 연주의 김영동 그리고 그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어디 계시든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작은 등불 하나 밝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네 쌀 이한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거리마다 연등이 켜졌는데요. 연등을 켜는 건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환한 빛을 품고 있지만 그 빛이 가려지면 욕심이 되고 분노가 되고 또 어리석음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켜지는 연등이 우리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환히 밝혀주길 기원해 봅니다.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네 쌀 시작하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류영선 작곡 정호승 작시의 눈물꽃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연주와 노래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사찰로 가셔서 연등 켜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요. 사찰까지 가기는 좀 상황상 쉽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연등 꼭 켜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욕심, 분노, 질투 이런 거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 내일까지 연휴니까요. 어디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도 혹은 여행지에 이미 가셔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편하게 2시간 함께 하십시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나눠주실 수 있어요. 자,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음악, 또 불교가 시작된 곳은 인도인데요. 인도와 우리 음악이 만난 아주 특별한 어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까지 두곡 연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인 명창의 가야지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혼자 세상에 던져져서 결국 혼자 떠나야 되는 삶의 여정.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음악. 함께 들어보죠. 이어서 한국과 인도의 전통음악이 만난 월드뮤직 퓨전그룹 쌍깃 프렌즈의 연주로 연꽃 위에 내리는 비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임의 가야지에 이어서 쌍깃 프렌즈의 연꽃 위에 내리는 비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스 연주자 노선택 씨의 솔로 앨범 수록곡입니다. 마이 월드인데요. 이 노선택 씨는 다양한 활동을 하죠. 소울소스의 리더로 뭐 김유리 씨와 함께한 그런 곡들도 저희 방송에서 아주 자주 소개해드렸고요. 또 이인문과 오방신과의 멤버이자 또 리더이기도 합니다. 노선택의 솔로 앨범 수록곡 중에서 마이월드 소보가 부르고 이화영이 가야금 연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어제 청춘 오날 백발에

노선택의 마이월드에 이어서 그림의 연주와 소리로 듣는 물 듣고 왔습니다.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이 노래 담겨있는 블랙무드 앨범이 20주년 앨범인데요. 꾸준히 멋진 음악들을 계속 이어내고 있습니다. 개성 남봉가를 아주 새롭게 해석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정한 목소리의 안정아 씨의 창작곡 31화 또 하나 듣는데요. 서정적인 선율의 가사와 노래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죠.

0: 안정화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31 또 하나였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로 제비금 듣고 왔습니다. 이 제비라는 팀 이름, 우리 음악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전문 예술인을 제비라고 하잖아요. 연주를 하면서 행복을 찾고, 특히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 연주자가 직접 또 만든 음악이어서 제비금, 가야금, 제비의 가야금 이렇게 표현한 노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른에 대한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작음악그룹 모던가곡의 태평가 어른을 먼저 듣는데요. 가사 내용은 어른에 대한 이야기지만 멜로디는 굉장히 동요적인 멜로디입니다. 이어서 정미라의 어른까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모던 가곡의 태평가 어른 함께 들었고요. 정미라의 어른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절대가인의 어로요입니다. 농부들이 밭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를 농요라고 하고요, 어부들이 바닷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를 바로 어로요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절대가인은 노래 가짜를 써서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결성된 전통 소리 창작 그룹입니다. 판소리, 가야금 병창, 경기민요를 전공한 김보라, 유성실, 유현지, 이진솔 씨가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 2010년 결성된 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절대가인은 전통을 기반으로 새롭고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 왔고요. 특히나 대중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런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생황, 피리, 아쟁, 또 서양악기, 건반, 베이스, 드럼, 타악까지 더해져서 전통소리와 대중음악의 어떤 느낌을 풍성하게 잘 덧입혔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올린 노동의 소리, 절대가인의 어로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은 굴 캐는 소리입니다. 인천 앞바다 섬마을 안악네들이 굴을 캐며 부르던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인데요. 도입부에는 물결이 모이고 또 바다가 되는 모습들을 구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기 소리로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살려낸 음악입니다. 이어지는 노젓는 소리는요, 충청남도 태안의 소리입니다. 조기잡이배에서 노를 저으며 부르던 노동요인데요. 뒤로 갈수록 받는 소리가 돌림 형식으로 이어지면서 흥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역시 충남 태안의 어로요이고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퍼올려서 배 안에 담을 때 부르던 소리입니다. 남도와 경기 소리의 맛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식으로 이어지면서 흥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역시 충남 태안의 어로요 이고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퍼올려서 배 안에 담을 때 부르던 소리입니다. 남도와 경기 소리의 맛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음악입니다. 자,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굴 캐는 소리, 노 젓는 소리, 고기 푸는 소리까지.

일요일 코너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절대가인의 얼어요 음반 함께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부터 세 번째 트랙까지 연이어 세 곡 들었는데요. 굴 캐는 소리와 노 젓는 소리 그리고 고기 푸는 소리였습니다. 자, 바다에서 건져 올린 노동의 소리들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번째 트랙은 가거도 멸치잡이 소리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멸치 잡을 때 부르던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노 젓는 소리와 멸치를 배에 실어 올릴 때 부르던 술배 소리를 엮어서 구성했습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아주 신나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바뀔 때 그 순간 들썩들썩 어깨가 움직여지실 겁니다. 이어지는 소리는요, 만선풍장 소리입니다. 충남 태안 안면도 지역에 전승되는 어업 노동요인데요. 조기잡이의 풍어를 기원하거나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를 축하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부드럽게 담아낸 곡이고요. 여섯 번째 트랙은 뱃고사 소리입니다. 인천에서 배를 만들 때 행운을 빌며 고사를 지낼 때 부르던 소리인데요. 전통적인 배 만드는 과정과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속도감이 더해지면서 굿 특유의 신명이 살아나는데요. 그 부분 중점을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곡 이어서 듣습니다. 가거도 멸치잡이 소리, 만선풍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절대가인의 얼어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세 곡 들려드렸는데요. 가거도 멸치잡이 소리, 만선 풍장 소리, 백고사 소리였습니다. 구를 캐고 노를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절대가인의 얼어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세 곡 들려드렸는데요. 가거도 멸치잡이 소리, 만선 풍장 소리, 백고사 소리였습니다. 굴을 캐고 노를 젓고 만선을 기원하던 바다의 소리들. 그 안에는 바다 사람들의 고단함과 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태어난 소리가 오늘은 하나의 음악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 나나니 타령입니다. 인천 도서지방의 아낙네들이 고단한 바닷일을 잠시 잊고 물바가지 장단에 맞춰 흥겹게 부르던 노래인데요. 이 음반에서는 자진몰이 장단에 재즈 트리오 편곡을 더해서 한층 경쾌하게 불어낸 것이 특장점입니다. 이 곡은 새 연평 소리, 나이나 타령, 너나나나 타령, 연평도 남봉가 등등등 여러 이름으로도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나나니 타령 들으면서 오늘 새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 듣죠.

절대가인의 나나니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절대가인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립니다. 조울호로다 들려드리고요. 절대가인의 멤버인 이진솔 씨의 노래로 강원 노래까지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해봐. 내가.

설이 7, 8월의 설이

꾀꼬리 소리를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꾀꼬리 소리로 넘어가드래요.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메보. 허리 쪽 허리요. 아짜장 메보. 내 곁에 누가 있나? 내 곁에 누가 있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절대가인의 조울호로다, 이진솔의 강원 노래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만 보내면 또 출근이야? 아닙니다.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어제도 쉬었고 내일도 쉰다. 이거 진짜 마음 편한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깨알같이 행복한 시간으로 잘 채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석가모니는 산스크리트어 샤카무니를 음역한 건데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샤카무니의 무니란 말에는 고행자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가 그 지위를 버리고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에게 고행자란 호칭이 붙은 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석가모니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기까지에는 수많은 고행, 긴 수행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부처님 오신 날,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에 의지해 살아가라 라는 석가열의 마지막 설법 내용을 생각하면서 산책길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불교 영산제를 올릴 때 영산 작법 절차 중에 하나, 대직찬 때 부르는 소리, 영산 대직찬 보내드립니다.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연화대창 호요비로 자.